0: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뭐 하고 계셨어요?
2: 어제 쌀 도정하려고 벼를 갖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0: 맞지요. 저는 여기 이천 쌀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2: 그러면 안에 들어가셔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0: 아, 진짜? 오, 예. 맞습니다. 우와. 근데 이런 큰 키기 뭔가요?
2: 여기는 쌀을 도정하는 정미소고요.
0: 정미소.
2: 네. 벼부터 시작해가지고 벼를 보관하는 탱크. 네? 그다음에 벼의 껍질을 까는 현미. 그다음에 현미에서 또 껍질을 까는 백미부.
0: 밥 네. 짓기.
2: 밥 짓기 직전에 단계. 쌀이죠. 에? 그럼 처음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0: 처음부터 이거 다

0: 그러면 이거 현미죠?
1: 네, 맞습니다.
0: 현미예요. 와우. 색깔도 살짝 노란색이죠?
1: 네, 맞아요. 네. 현미에서 색깔을 벗겨낸 게 백미여서.
2: 네, 네.
0: 그러면 이렇게 도정하기 아직 완성되지 않아요?
1: 네, 완성 단계는 아직이에요. 석발 기등을 거쳐서 돌을 한 번 더 골라내고 현미에서 백미로 넘어가는 그 과정, 폴리시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합니다.
0: 그것도 보여주시겠어요?
1: 네, 볼 수 있어요. 다음은 백미 단계입니다.
3: 여기 백미.
1: 네. 네.
0: 와, 근데 향이 밥 향이 나요.
1: 맞아요. 일반인들은 쉽게 보시기 힘든 광경이긴 합니다.
0: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1: 이제 이 쌀이 포장되어지는 단계를 보러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0: 이거 그 계량기예요?
1: 네, 맞습니다. 위에 쌀이 받아져 있는 탱크이고 이제 계량기를 통해서 원하는 키로수만큼 저희가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봉투를 벌리고
0: 이렇게 쭉
1: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양 옆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발판을 밟으면
0: 이걸로? 재밌다.
1: 셰프님도 한번 해보시죠.
0: 아직 그거 해봐도 돼요?
1: 네, 해보셔도 됩니다.
0: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안에 넣고
1: 네.
0: 양옆
1: 네, 잡으시면
0: 잘 이렇게 세 개 잡고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이렇게 자.
1: 네, 해보시면
0: 됩니다. 오, 됐다.
1: 마지막으로 위에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0: 와, 이거 이렇게 이거 쭉?
1: 네, 쭉 올라가서
0: 쭉 잡고 싶어요.
1: 네. 네.
0: 오, 짜다. 혹시 저는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거 직접 구매해도 될까요?
1: 네, 구매 가능하세요.
0: 아, 진짜로?
1: 네,
0: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산물이랑 그리고 그 지역의 특별한 술 조합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도 어떤 특별한 술이 있을까요?
1: 요즘은 브루얼리 을르리라는 곳에서 이천쌀로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0: 아, 진짜요? 여기서?
1: 저도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0: 진짜 신기해요. 오늘 주인공 쌀 플러스 그런 특별한 술, 쌀로 만드는 거, 맥주. 네. My friends, wow. Today looks very, very easy. I already found my star of today. And the surgeon just told me that here in Icheon, very, very famous region for sal, for the rice, they are making a special mekju, a beer made with rice. Now I just buy this, and then let's go buy something else, because of course rice is a star, but I need something else to cook.
1: 결제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0: 펜 좋을 것 같아요. 어? 어이구. 좋을 것 같아요. 자, 오, 여기.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뭐. 튀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네. 맛있는 이천 사루로 요리해야 돼요.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주먹밥이랑 아란치니 섞여 있는 요리 하고 싶어서 속으로 어떤 부위가 좋을까요?
1: 그러니까 지방기 있는 거.
0: 아, 지방기 있는 거.
1: 네, 있는 거.
0: 네, 맞아요. 앞다리랑. 앞다리? 네. 오케이.
1: 앞다리 쪼일게요.
0: 오,
1: 이걸 해서
0: 오, 좋아요. 네. 따져 주시겠어요?
1: 네. 오.
0: 아, 아 이렇게 따져 주시면 진짜 그 고기의 식감도 우리 살릴 있죠. 수 있죠.
1: 네, 식감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세요?
2: 아, 네. 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혹시 여기 브루에리 열을 맞을까요?
2: 아, 네, 맞습니다.
0: 오, 다행이다. 찾아왔다.
2: 한국어에서 을이랑 를이 단어랑 단어를 서로 연결하잖아요. 저희도 사람이랑 공간, 공간이랑 맥주 다 좀 연결하고 싶어서 이 을, 를이란 단어를 썼어요. 저희 이천 쌀밥 라거라고 하는 맥주가 있는데 이천 쌀로 만든 맥주입니다. 저게 저희 약간 시그니처 맥주입니다. 지금 괜찮으시면 생맥주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마침 목이 말랐어요. 감사합니다.
2: 네, 저희 이천 쌀밥 라거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0: 우와. 오, 이거 색깔이 너무 특이하네요. 진짜 왕금 색깔이에요.
2: 그쵸.
0: My friends, look at this. This is made with rice. I've never tried actually a beer made with rice. And inside here, there's Ichon rice, not just the normal rice, a very special one. 오, 감사합니다.
2: 네, 맛있게 드세요.
0: 오,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진짜로. 오, 진짜 향부터 너무너무 신선하네요.
2: 네,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당히 신선한 맥주예요.
0: 네, 진짜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공배.
2: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괜찮으신가요?
0: 아우, 진짜 시원해요.
2: 아, 감사합니다.
0: 엄청나게. 아, 진짜 이천에서 이런 특별한 술 찾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어, 진짜로.
2: 저희 괜찮으시면 이 쌀맥주의 맛의 좀 특별함을 좀 더 느끼실 수 있도록 다른 맥주랑 비교를 준비했는데 괜찮으시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0: 아, 진짜로?
2: 네네.
0: 감사가 많이 여기 장 봐서 네. 이것도 가져가야죠.
2: 아, 네, 가시죠, 가시죠. 저희가 맥주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요거는 네. 영국식 잉글리시 에일이고요.
0: 오, 잉글리시 에일?
2: 네.
0: 오, 맛있긴해요.
2: 어,
0: 저는 그쵸. 그런 쌉쌀한 맛이 진짜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2: 아, 정말요?
0: 네.
2: 그래서 요거를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이천 쌀밥 라거를 드시면 아, 쌀이 요런 맛을 내구나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괜찮으신가요?
0: 오, 똑똑하네.
2: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0: 야, 이렇게 비교 잘 되는 거예요.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2: 요거 에일 먼저 마셔보죠.
0: 아, 이거 먼저?
2: 네.
0: 와. 근데 이거 음식이랑
2: 네.
0: 이 맥주는 제 생각에는 조금 페이링 조금 어렵긴 해요.
2: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천 쌀밥 라거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처음엔 없는 맥주였어요.
0: 없었어요?
2: 네, 왜냐하면 이천에서 맥주를 만드니까 주변 분들이 다들 야 이천이면 쌀 맥주 만들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양조사니까 손님들이 워낙
0: 나쁜 인상이 남았어요. 지금 계속 땡겨요. 진짜 계속 땡겨요.
2: 건배.
0: 짠, 친친. 에, 이탈리아 말로 친친.
2: 어.
0: 어, 역시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걸 진짜 예술이에요.
2: 아, 감사합니다.
0: 사실 오늘 저는 2000살 정도.

0: dann.
1: 아, 이거 진짜 매력이 있어요.
2: 시원하고 신선하고 그런 쌀자 그런 달달한 맛도 뒤에 있어서 계속 마시고 싶어요.
1: 이제 이런
2: 튀긴 주먹밥 세 가지
1: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2: 햄앤치즈, 김치랑 돼지고기
1: 그리고
2: 참치 마요
1: 그리고 저는
2: 김
0: 아 김까지
1: 네 김까지 이렇게 조금 더 다르게 만들었어요.
0: 네네
1: 어떠세요?
0: 빨리 먹고 싶어요.
2: 먼저 햄앤치즈. 아, 왜냐면 쌀짝 제일 순한 맛이에요.
0: 아 네.
1: 예.
0: 네.
1: 아이고 손으로 무조건 손으로 해야 돼요.
0: 너무 맛있어요.
2: 맛있어.
0: 되게 크리미한데요. 맥주가 지금 뒤에를 딱 쳐져가지고 깔끔하게 떨어져요.
1: 그렇지. 너무 너무 깔끔해요. 너무 너무 좋아요.
0: 네, 그다음은 튜나.
1: 튜나. 자.
2: This is very, very, very easy to do at home. Oh, you have to try to do this. Oh, it's so good.
1: 이제 김향 입안에 있어서 이거 한번 이거 해보고 싶어요.
0: 어때요? 괜찮으세요?
2: 최고.
1: 최고. 그리고 역시 이천살 다르네요.
0: 괜찮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2: 고소함이 많이 많이 나요.
1: 그리고 똑같은 고소함이 여기서도 나요.
2: 그래서 입안에 연결이 너무 잘 돼요. 맞죠?
0: 네네.
1: 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제일 센 맛으로.
0: 이게 너무 기대됐어요.
1: 예.
2: 제 생각에는 네네. 오늘의 킥 매운맛이에요.
0: 정말요.
2: 그런 것 같아요.
0: 정말요.
2: 오늘 진짜 이런 맛있는 맥주를 발견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저도 이런 좋은 페어링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진짜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0: 감사합니다.
2: 너무 좋아요. Right, my friend? It was a very, very cool experience. We came to Icheon to discover the salt, to discover the rice. Very, very famous since a long, long time ago. And in a little bit different way from usual, I just put together the rice and the rice because they are made of the same thing. It's very, very incredible, right? So next time we will meet again, promise, with another delicious pairing, with another delicious ingredient, and for sure another very, very cool liquor. The last Brindisi, the last chin.
0: Chin.
2: Chin. Chin.
0: Chin.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Bank of Jeong Hee-seong 연구원입니다.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Wednesday's Tune In Time. Now, when we think of classical vocalists, we usually picture the spotlight of a grand concert hall. But once you hear today's guest sing, you'll discover just how warm and comforting classical singing can be in your everyday lives. Please welcome soprano Choi Jeong-won. Hello, Jeong-won.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1: Hello everyone. I'm soprano Jeong-won Choi. I'm so happy to be here with you today. I hope you enjoy my stories and my music. Thank you for having me.
0: Thank you for coming in. It's such a pleasure to have you here this morning. Thank you so much. Now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saying, Welcome, soprano 정원. 네, 어서 오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All right, so 정원, I know you've been incredibly busy lately, so I want to ask you, how have you been lately? 굉장히 바쁜 근황을 보내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요즘 독창회도 끝나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시오레이슬 공연 포스터 촬영을 했는데 제가 선덕 여왕을 맡았어요.
0: 네. All right. So she's been really busy. She just recently completed her solo concert and she has actually another stage performance coming up in October and she will be Queen 선덕 in that performance. 네.
1: 그리고 지금은 바쁜 일정 사이에 조금 건강을 위해서 재충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0: And she is going to have some time off during her busy schedule in between for her health and take some time to recharge.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despite your busy schedule. 이렇게 틈내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ll right. Well, you usually perform in large concert halls, right? So how does it feel for you to be here in a radio studio? 평소에는 대형 콘서트 홀에 서시다가 이렇게 라디오 스튜디오에 오신 기분 어떠세요?
1: 저는 뭐 무대의 크기랑 전혀 상관없이 네. 늘 관객을 만날 때는 설레고 떨리고 감사한데 오늘 같이 이렇게 생방송은 네. 좀 떨리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즐겁게 하고 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So Jeong-won said, no matter what stage she performs on, whenever she meets the audiences, she's always excited. But because this is a live show here on Culture Crunch, she is a little bit nervous, but she will enjoy it throughout the next hour. Well, your singing voice is really beautiful. We all know that. But even your speaking voice sounds so musical. So my question to you is, when you speak in everyday life, do you think about like the classical vocal technique and your breathing, whatnot?
2: 물론 무대에서 이제 노래하시는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지만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목소리, 말씀하실 때도 목소리가 음악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렇게 평소에 말씀하실 때도 성악, 뭔가 기술, 발성이나 호흡을 좀 의식하시는 편인가요?
1: 아니요.
0: 그렇군요.
1: 전혀 호흡이나 발성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제 목소리가 말하는 목소리가 한 번도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2: 정말요? 너무 편하고 듣기가 뭔가 힐링이 되는 목소리?
1: 감사합니다.
0: 의식하고 계시진 않군요. All right. So she is not conscious of the vocal techniques and breathing when she

0: Now, you've also continued performing songs in Korean, including through your art pop album Dream of Love. And compared with Western classical music, what emotional power do Korean art songs uniquely have? Is my next question. 오페라, 아리아나, 외국 가곡도 물론 훌륭하지만 아트팝 가곡집 사랑의 꿈 앨범을 비롯해서 우리말 노래를 무대에서 꾸준히 올리고 계시잖아요. 서양 클래식과 비교했을 때 우리말 가곡만이 가진 이 정서적 힘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1: 아무래도 한국말

0: 제가 부를 때도 당연히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전달이 쉽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이해도 쉽고 그게 한국 가곡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
1: Okay, so Jeongwon said the most strong or unique charm of Korean art songs is the language itself. Korean is her mother tongue, so it's more comfortable for her to sing it and deliver the message. And the listeners, if they're Koreans, it's easier for them to understand and receive that emotion as well. So that is the biggest charm and strength that these Korean songs have. Well, I imagine it isn't easy to maintain classical vocal technique while delivering Korean lyrics with the full emotion they deserve.
2: 성악 발성을 유지하면서 또 우리말 가사를 완벽한 감정선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0: 당연히 어려운데 또 그 너무 그 발성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하면 또 발음이 잘 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냥 이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가사를 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말하듯이 네.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1: 테크닉보다는 그 의미 전달에 네. 더 초점을 두시는 거네요. Alright. So Jeongwon said it's not easy to think about all the vocal technique while singing Korean songs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language, whatnot. But if you think too much about the technique, you're unable to sing well. So what she does is she focuses on the lyrics and the content of the music and the emotions and how well to deliver that to the audience. So the focus is a little different for her. Alright. Well, through Korean art songs and art pop, you've also helped make classical singing more accessible for the public, and thank you for that. But as a performer, what is your ultimate artistic goal?
2: 가곡과 아트팝을 통해 성악의 문턱을 한 단계 낮추는 데 일조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무대 위 아티스트로서 품고 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뭘지 궁금하네요.
0: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성악가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악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늘 대답을 했거든요.
1: That is so sweet. So what she said when she was young is she wanted to become a classical singer who is able to move the hearts of people.
0: 그래서 저는 대중들에게 그냥 그리고 클래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쉽게 그리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그런 성악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그게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한국 가곡 그리고 아트팝 가곡인 것 같아서 네. 더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1: 네. 이미 너무 그렇게 해주시고 계신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lright, so she said her goal is to really make sure that this classical music is a lot more accessible to the public. And the public would think that classical music isn't something that's too difficult to listen to. And that's her dream and goal moving forward. But I think she's already doing that well already. Well,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now. One of our avid listeners, Benny, has sent in a question, and that is, what is your favorite soprano of all time?
2: 우리 애청자 베니님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최애 소프라노는?
0: My favorite soprano is 해경홍.
1: Oh,
0: 네.
1: Okay, can you tell me more?
0: I really her voice and her music, and many people said we look alike.
1: Okay.
0: 목소리 말고 닮은 거.
1: Okay. So Benny, that answered your question. It's 해경홍, and they look alike. Not the voice, but the face. Okay. That was nice and simple. Okay, well, next, let's take a listen to another great song, Jeongwon. Like the Wind That Met With Lotus. One of my favorites, too.
2: 다음은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입니다. 들어볼까요?

0: B, you can give consolation and comfort with your voice.
1: 단점은 네. 어, 몸이 악기라는 거. 아. 그래서 아, 지금도 지금 컨디션이 진짜 안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 어, 뭐 피아니스트는 손가락만 안 아프면 될 것 같고 네. 아, 물론 그러니까 저희는 몸이 악기여서 그쵸. 대체가 안 돼요.
0: 그러게요. 네. 악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네,
1: 바꿀 수가 이거는. 없어서 그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0: 그렇네요. Alright, so she's saying because their body and their voice is their weapon and the only instrument they have, if they fall sick, they can't replace that instrument, right? For pianists, it's their fingers that they have to take care of. But for sopranos, they have to take care of their whole body and health as well. Well, moving on, you've stood on countless stages, right? And delivered so many beautiful lyrics to audiences. Is there one line that you would say best represents your life? 지금까지 수많은 무대에 서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노랫말을 세상에 전해오셨잖아요. 만약 그 수많은 가사 중에서 인간 최정원의 삶과 음악적 여정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구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어, 방금 전에 불렀던 가장 아름다운 노래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부르지 않았지? 라는
0: oh, Wow. So it's from that song that she sang earlier as her second live performance from The Most Beautiful Song or 가장 아름다운 노래. The lyric is The Most Beautiful Song has not been sung yet.
1: 아, 네. 어,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만났을 때 울었거든요. 이 가사를 듣고 어, 그 당시에 어, 이게 끝이 아닐까 내가 나의 한계가 아닐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상황에 있었었는데 이 가사를 듣고 아 그래 나 아직 부르지 않았지 어, 이러면서 희망을 줬던 저의 그런 아. 곡이어서 이 곡을 가지고 계속 이 마음으로 부르지 않는 그 희망으로 계속
0: 네. 늘 힘이 되는 노래이자 네, 구절이네요. Oh. So when she first came across this song, she became quite emotional because that was the time when she thought, wouldn't this be my limit? Can I improve more, do better moving forward? But when she came across this particular lyric saying the most beautiful song has not been sung yet, it came across as a hopeful message to her. You know what? It's not over for me yet, and I can keep moving forward thanks to this lyric is what she said. All right, well, you've already achieved so much until this point, Jeongwon. Is there a new area you'd like to challenge yourself in, though?
2: 독창회에, 음반에, 교육까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루시긴 했지만 앞으로 새롭게 더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 있을까요?
1: 어,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없고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더 깊이 해보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0: Okay. She said there's nothing that she wants to try new, like take on a new challenge, but she just wants to constantly do better at what she's doing, work harder on what she's doing, and I guess stay consistent with what she's been doing throughout her life. Well, imagine you could magically lend your beautiful voice. It's a unique question out of imagination. You could lend your voice to any person in the world for just one day. Who would you give it to?
2: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딱 하루 동안만 어떤 존재에게 빌려줄 수 있는 마법 같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빌려주시겠어요?
1: 어... 목소리를 잃은 사람에게 어, 저는 당연하게 주신 목소리지만 또 누군가는 목소리를 잃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분에게 이제 하루라도 마음껏 목소리를 쓰실 수 있게
0: 네. Okay. Well, Jeongwon said something really warm. She would like to lend her voice to someone who has lost their voice. For her, it's only natural for her to use her voice to sing beautifully. But there are people out there who are unable to do that, right? And she would like to lend her voice to people who have lost their voice. Finally, could you share your upcoming plans for our crunchers?
2: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크런처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제 뭐 공연 일정이나 이런 거는 인스타그램에 늘 올리고 있으니 네. 그거를 봐주시면 되고 네. 앞으로도 위로와 감동이 되는 목소리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주시고 오늘 너무 즐겁게 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0: Me too. 저도 너무 즐겁고 너무나도 호강한 시간이었습니다. All right. So Jeongwon said all her promotions, the activities, plans moving forward are uploaded on her Instagram, which I believe is Soprano Choi Jeongwon, right?
3: Yes.
0: Yes. So you can look up her Instagram for the upcoming events for her. And we'll have to say goodbye right there with her. This is our last song, 사랑의 꿈, Dream of Love. By Choi Jeongwon once again. 저희 같이 인사할까요, 정원님? All right. Keep crunching.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삶.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불을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뭐 하고 계셨어요?
2: 어제 쌀 도정하려고 벼를 갖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0: 맞지요. 저는 여기 이천 쌀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2: 그러면 안에 들어가셔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0: 아, 진짜? 오, 예. 맞습니다. 우와. 근데 이건 큰 TV에 뭔가요?
2: 여기는 쌀을 도정하는 정미소고요.
0: 정미소.
2: 네. 벼부터 시작해가지고 벼를 보관하는 탱크. 네? 그다음에 벼의 껍질을 까는 현미. 그다음에 현미에서 또 껍질을 까는 백미부.
0: 네. 짓기.
2: 밥 짓기 직전에 단계. 쌀이죠. 에? 그럼 처음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0: 처음부터 이거 다

0: 그러면 이거 현미죠?
1: 네, 네 맞습니다.
0: 현미예요. 와우. 색깔도 살짝 노란색이죠?
1: 네, 네. 맞아요.
2: 현미에서 색깔을 벗겨낸 게 백미여서.
3: 아, 네.
0: 그러면 이렇게 도정하기 아직 완성되지
1: 않아요? 네, 완성
0: 단계는
1: 아직 안 돼요.
2: 턱발기 등을 거쳐서 돌을 한 번 더 골라내고 현미에서 백미로 넘어가는 그 과정, 폴리시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합니다.
0: 그것도 보여주시겠어요?
1: 어, 네, 볼 수 있어요.
2: 다음은 백미 단계입니다.
4: 여기 백미.
2: 네. 네.
0: 와, 오, 근데, 오, 향이, 밥 향이 나요.
2: 맞아요. 일반인들은 쉽게 보시기 힘든 광경이긴 합니다.
0: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2: 이제 이 쌀이 포장되어지는 단계를 보러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0: 이거 그 계량기예요?
2: 네, 맞습니다. 위에 쌀이 받아져 있는 탱크이고 이제 계량기를 통해서 원하는 키로수만큼 저희가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을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봉투를 벌리고
0: 이렇게 쭉.
2: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양 옆을 잡으시고
0: 에?
2: 그다음에 제가 발판을 밟으면
4: 이걸로? 어, 재밌다.
2: 셰프님도 한번 해보시죠.
4: 아, 아직 그거 해봐도 돼요?
2: 네, 해보셔도 됩니다.
4: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0: 안에 넣고
2: 네.
0: 양옆
2: 네, 잡으시면
0: 잘 이렇게 세게 잡고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후후 이렇게 자.
2: 네, 잡으시면
0: 오, 됐다.
2: 마지막으로 위에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4: 와, 이거 이렇게 이거 쭉?
2: 네, 쭉 올라가서
4: 직접 잡고 싶어요.
2: 네. 네.
0: 오, 진짜 왔다.
5: 혹시 저는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거 직접 구매해도 될까요?
2: 어, 네, 구매 가능하세요.
5: 아, 진짜로?
2: 네,
5: 오,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산물이랑 그리고 그 지역의 특별한 술 조합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도 어떤 특별한 술이 있을까요?
2: 요즘은 브루얼리 을르리라는 곳에서 이천쌀로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5: 아, 진짜요? 여기서?
2: 저도 처음 너무 신기했어요.
5: 진짜 신기해요. 오늘 주인공은 쌀 플러스 그런 특별한 술, 쌀로 만드는 거, 맥주.
2: 네.
5: My friends, wow. Today looks very, very easy. I already found my star of today. And the sergeant name just told me that here in Icheon, very, very famous region for sal, for the rice, they are making a special mekju, a beer made with rice. Now I just buy this, and then let's go buy something else, because of course rice is a star, but I need something else to cook with.
2: 결제해드릴게요.
5: 네, 감사합니다. 오.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 여기. 이거. 이거 그다음에 뭐.
0: 선생님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오늘 네. 맛있는 이천 쌀로 요리해야 돼요.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먹밥이랑 아란치니 섞여 있는 요리 하고 싶어서 속으로 어떤 부위가 좋을까요?
6: 일단 지방기 있는 거.
0: 지방 있는 거.
6: 네, 있는 거.
0: 맞아요.
6: 앞다리나
0: 앞다리? 네. 오케이.
6: 앞다리 쪽일게요.
0: 오,
6: 이거 해서
0: 오, 좋아요. 네. 다시 주시겠어요?
6: 네.
0: 오. 아, 이렇게 다져 주시면 진짜 그 고기의 식감도 우리 살릴
6: 있죠.
0: 수 있죠.
6: 네, 식감도 있죠. 네, 좋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6: 네,
0: 좋습니다.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6: 네.
0: 안녕하세요.
7: 네,
0: 감사합니다. 네.
5: 계세요?
3: 아, 네. 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혹시 여기 브루에리 열을 마실까요?
3: 아, 네, 맞습니다.
0: 오, 다행이다. 잘 잡았다.
3: 한국어에서 을이랑 을이 단어랑 단어를 서로 연결하잖아요. 저희도 사람이랑 공간, 공간이랑 맥주 다 좀 연결하고 싶어서 이 을, 을이란 단어를 썼어요. 저희 이천 쌀밥 라거라고 하는 맥주가 있는데 이천 쌀로 만든 맥주입니다. 저게 저희 약간 시그니처 맥주입니다. 지금 괜찮으시면 생맥주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마침 목이 말랐어요. 감사합니다.
3: 네, 저희 이천 쌀밥 라거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와.
0: 오, 이거 색깔이 너무 특이하네요. 진짜 황금 색깔이에요.
3: 그쵸.
0: My friends, look at this. This is made with rice. I've never tried actually a beer made with rice. And inside here, there's Ichon rice. Not just the normal rice, a very special one. 오, 감사합니다.
3: 네, 맛있게 드세요.
0: 오,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진짜로. 오, 진짜 향부터 너무너무 신선하네요.
3: 네,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당히 신선한 맥주예요.
0: 네, 진짜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자, 공배.
3: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괜찮으신가요?
0: 아우, 진짜 시원해요.
3: 아, 감사합니다.
0: 엄청나게. 진짜 이천에서 이런 특별한 술 찾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어, 진짜로.
3: 저희 괜찮으시면 이 쌀맥주의 맛의 좀 특별함을 좀 더 느끼실 수 있도록 다른 맥주랑 비교를 준비했는데 괜찮으시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0: 아, 진짜로?
3: 네네.
0: 그럼 잠깐만요. 여기 장 보아서 이것도 가지고 가야 돼요.
3: 네, 가시죠, 가시죠. 저희가 맥주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요거는 영국식 잉글리시 에일이고요.
0: 오, 잉글리시 에일? 네. 오, 맛있긴 해요.
3: 어, 그쵸,
0: 저는
3: 그쵸.
0: 그런 쌉쌀한 맛이 진짜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3: 아, 정말요?
0: 네, 네,
3: 그래서 요거를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이천 쌀밥 라거를 드시면 아, 쌀이 요런 맛을 내구나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괜찮으신가요?
0: 오, 똑똑하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야, 이렇게 비교 잘 되는 거예요.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3: 요거 에일 먼저 마셔보죠.
0: 아, 이거 먼저?
3: 네.
0: 와. 근데 이거 음식이랑
3: 네.
0: 이 맥주는 제 생각에는 조금 페이링 조금 어렵긴 해요.
3: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천 쌀밥 라거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처음엔 없는 맥주였어요.
0: 없었어요?
3: 네, 왜냐하면 이천에서 맥주를 만드니까 주변 분들이 다들 야, 이천이면 쌀맥주 만들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양조사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프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0: 그러면 저는 깊은 인상이 남았어요. 지금 계속 땡겨요. 진짜 계속 땡겨요. 아, 역시.
3: 건배.
0: 짠, 친친. 네, 이탈리아 말로 친친.
3: 아.
0: 오. 오, 역시.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걸 진짜 예술이에요.
3: 아, 감사합니다.
0: 사실 오늘 저는 2000살 정도에 많이 이거 샀는데
3: 아, 네네네. 네,
0: 저는 조금 아이디어 있어요.
3: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0: 간식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근데 튀긴 거. 어. 튀김 주먹밥.
3: 튀김 주먹밥요?
0: 네. 우와.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요리 있어요.
3: 어, 아란치. 거예요?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0: 아시죠?
3: 들어봤어요.
0: 네, 아시죠? 어. 튀긴 것이라서
3: 네.
0: 오, 이거
3: 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에이,
3: 쌀이랑 쌀이니까
0: 너무 너무 진짜 잘 떡구나비예요.
3: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0: 네. 그러면 우리 이따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3: 좋아요, 좋아요.
0: 네, 좋아요.
3: 좋아요, 좋아요.
0: My friends, look at this. Another time, a very cool place to cook. Just in front of this very, very delicious beer, I'm cooking with our star of today, 이천 쌀, 이천 rice. Today, I'm going to prepare 주먹밥 튀김. That means fried 주먹밥. In Italy, we call it arancini. Maybe you heard about that. Arancini means a small orange because they are round and they are fried. So they become golden like an orange. So thinking about that, I decided to make the filling a little bit fun. So I prepare 3-1. Before starting with the first one, which is cheese and ham, I have to season the pap, the cooked one. So let's start with some salt and then nice sesame oil. mix very nice and thoroughly, and then this is gonna be okay. That's perfect. I already had my little rice ball. So with this one, now I just let it sit for a little while I'm preparing all one by one the fillings. So let's start with cheese and ham. So here is the ham that I bought right before in the supermarket. I will have to just cut it and chop it as thin as possible.

0: 单。
1: 아, 아, 이거 진짜 매력이 있어요.
2: 시원하고 신선하고 그런 쌀자 그런 달달한 맛도 뒤에 네네. 있어서 계속 마시고 싶어요.
0: 이제 이런 튀긴 주먹밥
2: 세 가지
0: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2: 햄앤치즈, 김치랑 돼지고기
0: 그리고
2: 참치마요
0: 그리고
2: 저는 김
0: 아 김까지
2: 네, 김까지 이렇게 조금 더 다르게 만들었어요.
0: 네네. 어떠세요?
3: 빨리 먹고 싶어요.
2: 먼저 햄앤치즈. 아, 왜냐면 쌀짝 제일 순한 맛이에요.
3: 아 네.
2: 네.
0: 아이고 손으로 무조건 손으로 해야 돼요.
3: 너무 맛있어요.
2: 맛있어.
3: 되게 크리미한데요. 맥주가 지금 뒤에를 딱 쳐져가지고 깔끔하게 떨어져요.
0: 그렇지. 너무너무 깔끔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3: 네, 그 다음은 튜나.
0: 튜나. 자.
2: This is very, very, very easy to do at home. Oh, you have to try to do this. Oh, it's so good.
0: 이제 김향 입안에 있어서 이거 한번 이거 해보고 싶어요.
3: 어때요? 괜찮으세요?
2: 최고!
0: 최고! 그리고 역시 이천살 다르네요.
3: 괜찮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2: 고소함이 많이 많이 나요.
0: 그리고 똑같은 고소함이 여기서도 나요.
2: 그래서 입안에 연결이 너무 잘 돼요. 맞죠?
3: 네네.
0: 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제일 센 맛으로.
3: 전 이게 너무 기대됐어요.
0: 예.
2: 제 생각에는 네네. 오늘의 킥 매운맛이에요.
3: 정말요.
2: 그런 것 같아요.
3: 정말요.
2: 오늘 진짜 이런 맛있는 맥주를 발견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3: 저도 이런 좋은 페어링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진짜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3: 감사합니다.
2: 너무 좋아요. Right, my friend? It was a very, very cool experience. We came to Icheon to discover the sal, to discover the rice. Very, very famous since a long, long time ago. And in a little bit different way from usual, I just put together the rice and the rice because they are made of the same thing. It's very, very incredible, right? So next time we will meet again, promise, with another delicious pairing, with another delicious ingredient, and for sure another very, very cool liquor. The last brindisi, the last chin.
3: Chin.
2: Chin. Chin.
3: Chin.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아임 라이브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출연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또 영집이라는 네 번째 정규 앨범을 내가지고 그 앨범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보통 이런 여러 곡을 부르는 방송에 나오면 제가 나중에 보면 맨날 뛰댕기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이 공연을 끝내보자 하고서 왔습니다. 아무튼 영집이라는 앨범이고요. 29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에 걸쳐서 완성을 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만큼 저한테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아끼고 제가 정말 너무 예쁜 옷을 입혀주고 예쁜 집을 지어주고 싶었던 그런 곡들을 1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낸 앨범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 약간 연합 방청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시키지를 않았는데요. 지금도 시키지 않을 거고 지금은 느린 노래 할 건데 혹시 저를 보러 왔는데 너무 그게 하고 싶으시다 계신가요? 소리를 내고 싶다거나 안 그래도 되나요? 아 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만 참으세요. 박수정 등 지금 이 곡에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푸념이라는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푸념이라는 곡이었습니다.
0: 이제 마지막 곡을 할 차례인데요. 지금 부를 곡은 무얼 훔치지라는 곡이고요. 제가 2016년도에 발표를 했다가 다시 너무 아쉬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곡인데 제가 너무 아쉬워서 다시 음원 사이트에서 내렸던 곡입니다. 뭔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된다, 너 자신이 되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살고, 저는 또 나로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데, 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정말 내가 나로 정말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것을 훔쳐야지만, 궁극적으로 훔쳐내야지만 진짜 나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담아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이거는 생각보다 제가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영역의 노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 무얼 훔치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손장단을 치면서 음악을 즐기곤 하는데, 이렇게 장단을 알고 나면 우리 음악을 한층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다고 하죠. 우리 음악은 음악마다 정해진 장단이 있어서 반주악기인 장구나 북이 그 장단을 연주하면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 연주를 합니다. 따라서 장단은 우리 음악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장단이 빠르기와도 관련이 있죠. 이 앞에서 들었던 판소리 춘향가 중에 초경, 이경은 민속음악의 장단 중에 가장 느린 진향조 장단에 맞춰서 소리를 하고요. 또 이것보다는 빠른 보통 빠르게 장단을 중모리 장단이라고 합니다. 중모리보다 빠른 것은 중중모리 장단이고요.

아주 빠르게 몰아가는 장단은 자진몰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무대에서 진양으로 시작해서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이렇게 장단이 점점 빨라지는 아쟁산조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변화하는 장단을 함께 느껴보시고요. 이어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단이죠.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굿거리 장단으로 시작하는 태평소 시나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Today, K-Story brings you Wind Up the Movie. As the film version of the short-form drama Wind Up, which has over 30 million cumulative views. The Buzzworth film was invited to this year's Busa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Set against the backdrop of a high school baseball team, this story depicts the friendship and growth of two boys who aim for their dreams. Director Kim Sung-ho lent his detailed direction to the project. It highlights the charm of K-pop group NCT members Jeno and Jimin, who play boys whose lives become all about baseball. Let's watch Wind Up the Movie. A high school baseball player who throws blazing fastballs.
1: To the right!
0: Pitcher Yuji.
2: 155. 아까보다 더 늘었습니다.
3: 아이고, 미래를 버릴 수가 없네.
2: 중앙 MVP가 어쩌다 그림에 떡이 됐을까요?
3: 투입해.
0: However, the moment a batter steps up to the plate.
4: 연습한 대로 막.
0: 우진's pitches fall apart. He suffers from the ifs, an inability to throw strikes whenever a batter steps up.
4: 나는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없는 투수다.
5: 언제까지 희망고문할래?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응? 테스트 통과하기 전까지는 엔트리에서 제외다. 못 받아들이면 퇴출이고.
0: He's at the end of his rope. But he does not give up. He keeps practicing. Someone keeps his eyes on Woojin and heads to the batter box. Then he swings away.
6: Oh, home run!
4: 뭐야? 나?
6: 그래도 궁금하면 삼진 잡아봐. 야, 왜 자신이 없어?
0: The new guy with a perpetual smile is transfer student Taehee. He stands at the plate with confidence.
6: Oh!
0: He is hit by a pitch and goes down.
6: 아이씨야!
0: 우진 runs over.
6: 야, 아이씨! 어, 개 아프다, 진짜.
4: 어?
0: And as scared as he was, he gets angry.
6: 야, 맞긴 맞았어, 나.
0: With a warning, he leaves.
7: 야, 거기 계속 도망갈 거야?
4: 너 도망?
7: 그래, 도망.
4: 아, 진짜 상대를 말아야지.
7: 아, 잠깐.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4: 등에 파스 붙여달라고.
7: 아이씨, 진짜 미친놈인가? 미친놈이라니.
0: Well, what does Taehee want?
4: 근데 너 매니저 안 필요해?
0: 아하, he wants to be Woojin's manager.
4: 그딴 거 필요 없다.
0: From that day on,
6: 여기 앉아.
4: 신경꺼라다, 매니저 관심 없다.
0: Taehee keeps showing up despite Woojin's rejection.
4: 매니저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8: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4: 심은 닦고 얘기하자.
0: And when a senior won't train with Woojin, he quietly steps in.
4: 나랑 내기할까? 내가 너의 공을 전부 다 받아낸다면 날 아주 깔끔하게 메이저로 인정하는 거야. 어때?
8: 못 받으면?
4: 못 받으면 뭐 깔끔하게 손절해.
0: So the two get at it.
7: 그래. 자, 네가 던질 수 있는 모든 공을 다 던져봐.
4: 슬라이더.
8: 수직으로 떨어지는 커브.
0: Taehee honed in on the game was also pretty impressive.
7: 마지막은 짚고.
8: 이거 잡으면 네가 이기는 거다.
0: The last one is a fastball. But the ball misses the strike zone. Woojin is disappointed.
4: 야, 저 공 못해도 160은 될 것 같은데?
8: 160은 오바다.
4: 아니야, 방공공은 가운데로 왔어도 진짜 잡기 힘들었을 거야.
8: 그럼 뭐해, 볼인데.
4: 야, 스트라이크 던지면 되지.
1: But setting aside a bet, Tay encourages him.
4: 아니야, 끝났어.
8: 어? 네가 4개에서 이겼다고.
4: 형이 난 공을 못 받았는데?
9: 내가 받을 수 없는 공을 던졌으니까.
10: 왜? 마음이 변한 거야? 매니저 하기 싫어?
11: 그럴 리가. 할 거야, 요즘 매니저.
1: The two bicker their way to becoming friends and began to really train as athletes and manager.
12: 그렇지, 그렇지.
1: One day, Woojin misses practice because of a cold.
13: 일어나. 훈련을 못 안으로 했지?
1: But the senior player crosses the line.
13: 너 요즘 이상한 새끼랑 붙어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병원 가봐라.
4: 말이 좀 심하네요, 선배.
1: And after he even criticizes Taehee, Woojin refuses to step down.
4: 선배한테는 꼭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13: 무슨 수로?
4: 제가 선배 삼진 잡으면 사과하세요.
13: 대신 내가 홈런 치면 너 그냥 야구부에서 나가.
1: Woojin ends up putting his whole baseball career on the line. Uh-oh, what to do now?
4: 한 번 더. 너 시선이 자꾸 흔들려. 글러브에서 시선을 떼지 마.
1: What impact does manager and friend Tae's advice have? This time, Woojin keeps his focus.
4: Strike.
1: Oh, he's getting a feel for things. Finally, it is D-Day.
4: 준비됐어?
10: 갈까?
1: Will Woojin be able to protect his dreams and his friendship with Taehee? A story about sportsmanship and friendship. It is the movie, Wind Up the Movie.

0: Let's hear what the director has to say. Tenno and Taemin of popular K-pop group NCT appeared together, showcasing a heartwarming story of friendship.
1: NCT를 잘 몰랐죠. 처음에는
2: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1: 정확하게는 제노와 재민의 캐릭터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누가 오진을 할 거나 누가 테일을 할 거나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미팅을 했어요. 두 배우가 이제 걸어 들어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너무 좋아. 너무 피부가 좋은 거여서 두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테일과 우진을 누가 할지 딱 알겠더라고요.
0: As a result, Tenno took on the role of Woojin. It was his first attempt at acting, and he also put a great deal of effort into baseball practice.
1: 야구를 연기로 하긴 쉽지가 않잖아요. 우진 역을 맡은 제노는 공을 던져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촬영할 적에 저희가 하루 종일 공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보통 실제 선수들도 경기에서 그렇게 많이 공을 던지지 않거든요. 어깨가 아파서. 근데 우진이 그렇게 던지고 다음날 또 촬영하러 왔는데 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참 연기자로서 혹은 프로로서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왔었고요.
0: Taemin took on the role of Taehee, a mysterious transfer student.
1: 짧은 기간 동안에 몰입해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캐릭터를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요구를 했던 거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톤과 바이브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고 재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이런 캐릭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편하게 잘 했었고요.
0: The film was initially planned and produced as a short-form drama rather than a theatrical release.
1: 쇼폼이라는 형태니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에 되는 길이를 50개를 만든 거예요. 50부작으로. 그래서 약 90분 정도 되는 길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보는 어떤 그런 거라 팬들의 사랑도 너무 컸었고 제노재민도 너무 잘했고 그래서 이 영화제까지 오게 됐고 또 이렇게 극장 상영까지 하게 돼서 제노재민의 힘과 팬들의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They expanded the format to meet audiences in theaters. This is the film Wind Up the Movie. The character from Wind Up the Movie spotlighted by K-Story.
3: 뭐야? 궁금하면 삼진차 와봐.
0: Is Taehee, who appears before Woojin, who is in a pitching slump.
3: 아, 그럼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봤으면 좋겠다.
0: At times playfully.
3: 너 시선이 흔들린다고.
0: And at times encouragingly, Tae stands by Woojin.
1: 어떻게 보면 팬과 아이돌의 관계일 수도 있겠다.
0: Taemin perfectly embodied the character of Taehee with his signature bright and healthy energy.
1: Tae라는 캐릭터가 녹아들어서 가는데 조금만 걸으면 자꾸 춤이 나와요. 어떤 그 바이브가 자꾸 보여서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0: Shall we look forward to seeing Taemin fully immersed in acting? A movie in which NCT's Tenno and Taemin are cast together. This is the film, Wind Up the Movie.

0: At the bow, soft corals have taken root, blossoming beautifully. Even the ceiling of the wheelhouse is covered with corals of every shape and color.
1: 문섬의 침몰선은 길이가 대략 25m, 폭은 5m 정도로 문섬 북쪽 수심 35m 정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 자체는 철선으로 되어 있고 배의 갑판 앞쪽, 뒤쪽 할 것 없이 배 전체에 연산호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류가 강해 연산호 폴립이 활짝 열릴 때에는 이게 침몰선인지 어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장관을 이루는데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0: Where there is coral, there is fish. A family of stripies have settled in this place. Inside the wreck are schools of fish hiding from the strong currents. On the path of Jeju's underwater ole, where powerful currents flow through, the wreck acts as a shelter and home for the fish. What was once a heap of scrap metal has become a living reef, beckoning many creatures.
1: Munsome 침몰선은 잠수함 관광객과 스쿠버 다이버를 위한 수중 관광의 목적, 또 하나는 해양 생물의 서식처로서 인공 호철의 역할,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파선이 아닌 인위적으로 침몰시킨 것이고, 이와 같은 인공 호철은 해양 생물들의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침몰선의 경우 철선으로 돼 있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어처보다 표면 부착력이 좋아 산호 같은 생물들이 뿌리 내리기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침몰선은 바다 속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산호초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어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마다 침몰선 포인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 Having launched in 1972 and continuing annually, Korea's artificial reef project aims to restore coastal marine ecosystems by providing shelter and habitat for marine life. These artificial reefs on the barren sandy seabeds attract the growth of seaweeds and corals, among others, creating an underwater forest that draw in fish and other marine creatures little by little. Whether naturally formed or artificially inserted, a reef is a space where marine life thrives. Blocking the currents as it sits on the path of the underwater ole, this structure and its small and big crevices serve as a safe haven for fish hiding from predators. Recently, multifunctional reefs that harmonize with existing seabed formations have been placed, creating a balanced ecosystem for fish and forcing a healthy ocean.

무대에서 연기를 한다 했을 때는 모두가 어떤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랬을 때에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무엇을 목격할 것인가, 무엇을 듣고 말해야 하는가, 이 자리는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시간과 여기에 들인 어떤 마음과 에너지들이 굉장히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좀 집요하게 만드는 편이에요. 사실상 모든 연극에서의 연기는 결국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 준비를 해도 그날 만나는 관객과 극장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 사실 어떤 경험이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완전히 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해도 저의 언어로는 어떤 전적인 체념과 포기의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건 이미 내 몸 안에 있고 나는 이걸 위해서 어떤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해왔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서 잘 듣고 보는 것, 거기 잘 같이 있는 것, 그걸 하다 보면 공연이 하나가 잘 끝나고 그런 식으로 좀 작업들을 계속 해온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로 그냥 저는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연극영화과 준비한다는 친구 따라서 학원에 놀러 갔다가 독백대사를 시켰는데 나는 뭐 이런 거 잘하지 하면서 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거짓말하지

그래서 막 내가 나는 여자 완전 이렇게 대사를 다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나는 그 당시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 말이 내 몸을 관통해서 정말로 그대로 나가는 어떤 무아지경의 경험들,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를 모르겠는 복귀가 안 되는 상태의 경험을 아주 강렬하게 만났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겠다.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시작이 있는데 리스타트라고나 할까요? 제가 한예종 연기과 재학하다가 3학년 때 아, 배우 안 해 하고 다 그만두고 3년 휴학 다 쓰고 복학을 했다가 이걸 배우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장면이 저한테 있어요. 학교 아마도 졸업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관객들이 있으면 무대가 있고 무대 뒤 소대에서 제가 등장할 차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다 조금 더 빨리 등장하는 배우의 뒷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 등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저한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상태의 저 사람의 뒷모습이. 그러면서 배우는 대단하다. 내가 3년이나 쉬었는데 다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하고 싶다 이러면서 다시 시작했던 게 26 이랬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26, 현장에 대학로에 나와서 다시 연극을 했던 게 27 이랬었어요. 그걸 계속하고 있죠. 제가 2022년에 지금 아카이브 코미디 캠프 파워게임이라는 공연을 준비했을 때 굉장히 어떤 자기고백적인 내용들이 많이 그 공연에 들어갔고 그 공연은 파워게임이었기 때문에 어떤 취약함을, 저의 취약함을 힘으로 전환시키고 싶었던 공연이었어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지? 왜 이런 걸 꺼내야 하지?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런 시간을 만들기 중에 보냈는데 엘렌 식수의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힘을 얻었었어요. 내가 길을 자꾸만 잃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책 읽기를 또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는데 책은 저한테 다른 세계로 가는 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펼칠 때 여행 가는 기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뜨겁게 저한테 다가오고 그러면서 사실 저희의 읽기는 굉장히 뜨거운 읽기라서 엄청난 만남들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전쟁 소식을 접하고 굉장한 무력감에 쓰러지면서 이 세계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너무 작고 연약하게만 느껴지고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힘 있는 것들은 언제든 이거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빼앗겠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막 책으로 도망치던 중이었는데 마침 읽고 있던 책들의 작가가 모두 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를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에 뭐 그때는 도감책이나 쌍안경이나 이런 것도 없이 정말 그냥 보온병에 따뜻한 물만 챙겨가지고 산책로가 있어서 나갔는데 집 밖으로 있는 볼에 이렇게 주황 색깔의 무늬가 있는 회색빛에 그리고 이렇게 머리깃이 서 있는 새인데요. 그런 새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새도 저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잠깐 서로를 딱 본 다음에 그 새가 진짜 잠깐 있다가

큰 소리로 세 번 울었거든요. 예! 와, 예! 이렇게 삐! 하면서 정말 큰 소리로 그렇게 세 번 우는데 저는 그 소리가 주변에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알아차렸다는 것도 이상했고 서로 눈을 마주친 그 감각도 너무 이상했고 그러면서 이제 막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쌍안경을 사고 도감책을 사고 했는데 그런 만남들이 이제 맺어지면서 인간이 아닌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각자의 삶들을 변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더 그들을 좀 더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탐조인이 됐죠. 굉장히. 저는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이 싫어서 너무 외로워서 계속 연극의 자리로 돌아가고 여기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연극할 때가 덜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러고 정말 막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단위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숨이 꼴깍꼴깍하고 막 숨을 못 쉬겠다 이런 기분이 들 때 나를 다시 숨쉬게 하는 건 너무 작은 미시적인 단위들인 거죠. 전화 와서 괜찮아? 안부를 물어주는 것, 그때 같이 있는 친구가 손 잡아주는 것, 저거 봐봐 하면서 막 가르쳤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 작은 미시적인 것들이더라. 근데 그게 나에게 너무 중요하더라. 근데 연극은 그런 거더라. 연극은 이것 좀 우려줘. 아, 알겠어. 우리고 뭐 여기 이거 있다고 치자. 알겠어. 그런 자잘한 약속들. 나를 다시 살려주고 기워주고 이 삶과 연결시켜주는 그 자잘한 약속들이 굉장히 놀랍고 그건 되게 허구의 것들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세계이기도 한 것들. 저에게는 연극이 그런 걸 계속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지원서 바깥에서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사실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막막함에서도 왜 우리가 살아야겠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심정으로 너무 혹사시키면서 얘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 잘 살고 죽기가 저의 방향이거든요. 목표이거든요. 더 잘 사는 방법, 더 잘 사는 것은 뭐지? 라는 얘기를 좀 더 같이 많이 나누면서 더 잘 살고 그러다 때가 되어서 죽는 그러한 순환의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게 제가 가장 원하는 미래예요.

허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이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먹을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꼬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백기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이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0: 아.
1: 그래서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지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뭐 하고 계셨어요?
2: 어제 쌀 도정하려고 벼를 갖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0: 마침 저는 여기 이천 쌀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2: 그러면 안에 들어가셔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0: 아, 진짜? 오, 예. 맞습니다. 우와. 근데 이건 큰 키기에 뭔가요?
2: 여기는 쌀을 도정하는 정미소고요.
0: 정미소.
2: 네. 벼부터 시작해가지고 벼를 보관하는 탱크. 네? 그다음에 벼의 껍질을 까는 현미. 그다음에 현미에서 또 껍질을 까는 백미부.
0: 밥 네. 짓기.
2: 밥 짓기 직전에 단계. 직전에. 쌀이죠. 네? 그럼 처음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0: 처음부터 이거 다

0: 그러면 이거 현미죠?
1: 네, 네 맞습니다.
0: 현미예요. 와우. 색깔도 살짝 노란색이죠?
1: 네, 네. 맞아요. 네.
2: 현미에서 색깔을 벗겨낸 게 백미여서.
3: 아, 네. 네.
0: 그러면 이렇게 도정하기 아직 완성되지
1: 않아요? 네, 완성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2: 석발 기증을 거쳐서 돌을 한 번 더 골라내고 현미에서 백미로 넘어가는 그 과정, 폴리시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합니다.
0: 그것도 보여주시겠어요?
1: 어, 네, 볼 수 있어요.
2: 다음은 백미 단계입니다.
4: 여기 백미.
1: 네. 네.
0: 와, 오, 근데, 오, 향이, 밥 향이 나요.
2: 맞아요. 일반인들은 쉽게 보시기 힘든 광경이긴 합니다.
0: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2: 이제 이 쌀이 포장되어지는 단계를 보러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0: 이거 그 계량기예요?
2: 네, 맞습니다. 위에 쌀이 받아져 있는 탱크이고 이제 계량기를 통해서 원하는 키로수만큼 제가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을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봉투를 벌리고
0: 이렇게 쭉
2: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양 옆을 잡으시고
0: 어?
2: 그다음에 제가 발판을 밟으면
1: 이걸로? 재밌다.
2: 셰프님도 한번 해보시죠.
0: 아니 그거 해봐도 돼요?
2: 네, 해보셔도 됩니다.
0: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안에 넣고
2: 네.
0: 양옆
2: 네, 잡으시면
0: 됩니다. 잘 이렇게 세게 잡고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후후 이렇게 자.
2: 네, 해보시면
0: 됩니다. 오, 됐다.
2: 마지막으로 위에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0: 와, 이거 이렇게 이거 쭉?
2: 네, 쭉 올라가서
0: 직접 잡고 싶어요.
2: 네. 네.
0: 오, 진짜 왔다! 혹시 저는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거 직접 구매해도 될까요?
2: 네, 구매 가능하세요.
0: 아, 진짜로?
2: 네.
0: 오,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산물이랑 그리고 그 지역의 특별한 술 조합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도 어떤 특별한 술이 있을까요?
2: 요즘은 브루얼리 을르리라는 곳에서 이천쌀로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0: 아, 진짜요? 여기서?
2: 저도 처음 너무 신기했어요.
0: 진짜 신기해요. 오늘 주인공은 쌀 플러스 그런 특별한 술, 쌀로 만드는 거, 맥주. 네. My friends, wow. Today looks very, very easy. I already found my star of today. And the sergeant name just told me that here in Icheon, very, very famous region for sal, for the rice, they are making a special mekju, a beer made with rice. Now I just buy this, and then let's go buy something else, because of course rice is a star, but I need something else to cook.
2: 결제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오. 좋을 것 같아요. 어이구. 좋을 것 같아요. 자, 오, 여기.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뭐. 튀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오늘 네. 맛있는 이천쌀로 요리해야 돼요.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먹밥이랑 아란치니 섞여 있는 요리 하고 싶어서 속으로 어떤 부위가 좋을까요?
5: 그러니까 지방기 있는 거.
0: 지방 있는 거.
5: 네, 있는 거.
0: 맞아요.
5: 앞다리나
0: 앞다리? 네. 오케이.
5: 앞다리 줄게요.
0: 오,
5: 요걸 해서
0: 오, 좋아요. 따져 주시겠어요?
5: 네.
0: 오. 아, 이렇게 따져 주시면 진짜 그 고기의 식감도 우리 살릴 있죠. 수 있죠.
5: 네, 식감도 있죠. 네, 있습니다.
0: 오, 좋습니다. 네,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5: 네.
0: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혹시 여기 브루에리 열을 맞을까요?
3: 아, 네, 맞습니다. 오,
0: 다행이다. 찾아왔다.
3: 한국어에서 을이랑 를이 단어랑 단어를 서로 연결하잖아요. 저희도 사람이랑 공간, 공간이랑 맥주 다 좀 연결하고 싶어서 이 을, 를이란 단어를 썼어요. 저희 이천 쌀밥 라거라고 하는 맥주가 있는데 이천 쌀로 만든 맥주입니다. 저게 저희 약간 시그니처 맥주입니다. 지금 괜찮으시면 새 맥주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마침 목이 말랐어요. 감사합니다.
3: 네, 저희 이천 쌀밥 라거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와.
0: 오, 이거 색깔이 너무 특이하네요. 진짜 황금 색깔이에요.
3: 그쵸.
0: My friends, look at this. This is made with rice. I've never tried actually a beer made with rice. And inside here, there's Ichon rice. Not just the normal rice, a very special one. 오, 감사합니다.
3: 네, 맛있게 드세요.
0: 오,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진짜로. 오, 진짜 향부터 너무너무 신선하네요.
3: 네,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당히 신선한 맥주예요.
0: 네, 진짜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자, 공배.
3: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괜찮으신가요?
0: 아우, 진짜 시원해요.
3: 아, 감사합니다.
0: 엄청나게. 아, 진짜 이천에서 이런 특별한 술 찾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어, 진짜로.
3: 저희 괜찮으시면 이 쌀맥주의 맛의 좀 특별함을 좀 더 느끼실 수 있도록 다른 맥주랑 비교를 준비했는데 괜찮으시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0: 아, 진짜로?
3: 네네.
0: 감사합니다. 여기 장 보아서 이것도 가져가야 돼요.
3: 네, 가시죠, 가시죠. 저희가 맥주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요거는 영국식 잉글리시 에일이고요.
0: 오, 잉글리시 에일? 네. 오, 맛있긴해요.
3: 어, 그쵸,
0: 저는
3: 그쵸.
0: 그런 쌉쌀한 맛이 진짜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3: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요거를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이천 쌀밥 락을 드시면 아, 쌀이 요런 맛을 내구나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괜찮으신가요?
0: 오, 똑똑하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야, 이렇게 비교 잘 되는 거예요.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3: 요거 에일 먼저 마셔보자.
0: 아, 이거 먼저?
3: 네.
0: 아, 근데 이거 음식이랑
3: 네.
0: 이 맥주는 제 생각에는 조금 페이링 조금 어렵긴 해요.
3: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천 쌀밥 라거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처음엔 없는 맥주였어요.
0: 없었어요?
3: 네, 왜냐하면 이천에서 맥주를 만드니까 주변 분들이 다들 야, 이천이면 쌀 맥주 만들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양조사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프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0: 그러면 저는 기쁜 인상이 남았어요. 지금 계속 땡겨요. 진짜 계속 땡겨요. 아, 역시.
3: 건배.
0: 짠, 친친. 에, 이탈리아 말로 친친. 아. 오. 오, 역시.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걸 진짜 예술이에요.
3: 아, 감사합니다.
0: 사실 오늘 저는 2000살 정도에 많이 아. 이거 샀는데
3: 아, 네네네. 네,
0: 저는 조금 아이디어 있어요.
3: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0: 간식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근데 튀긴 거. 오. 튀김 주먹밥.
3: 튀김 주먹밥요?
0: 네. 우와.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요리 있어요.
3: 어, 어떤 아란치. 거예요?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0: 아시, 들어봤어요. 네, 아시죠? 어. 튀긴 것이라서
3: 네.
0: 오, 이거
3: 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쌀이랑 쌀이니까
0: 너무너무 진짜 짤 떡국밥이에요.
3: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0: 네. 그러면 우리 이따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3: 좋아요, 좋아요.
0: 네, 좋아요.
3: 좋아요, 좋아요.
0: My friends, look at this. Another time, a very cool place to cook. Just in front of this very, very delicious beer, I'm cooking with our star of today, Ichon Sal, Ichon Rice. Today, I'm going to prepare Jumokbap Twigim. That means fried Jumokbap. In Italy, we call it arancini. Maybe you heard about that. Arancini means a small orange because they are round and they are fried. So they become golden like an orange. So thinking about that, I decided to make the filling a little bit fun. So I prepare 3-1. Before starting with the first one, which is cheese and ham, I have to season the pap, the cooked one. So let's start with some salt. And then nice sesame oil.
4: mix very nice and thoroughly, and then this is gonna be okay. That's perfect. I already had my little rice ball. So with this one, now I just let it sit for a little while I'm preparing all one by one the fillings. So let's start with cheese and ham. So here is the ham that I bought right before in the supermarket. I will have to just cut it and chop it as thin as possible.

0: 아, 이거 진짜 매력이 있어요.
1: 시원하고 신선하고 그런 쌀자 그런 달달한 맛도 네네. 뒤에 있어서 계속 마시고 싶어요.
0: 이제 이런
1: 튀긴 주먹밥 세 가지
0: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1: 햄앤치즈, 김치랑 돼지고기
0: 그리고
1: 참치 마요
0: 그리고
1: 저는 김
2: 아 김까지
0: 네 김까지 이렇게 조금 또 다르게 만들었어요.
2: 네네.
0: 어떠세요?
2: 빨리 먹고 싶어요.
1: 먼저 햄앤치즈. 아, 왜냐면 네. 살짝 제일 순한 맛이에요.
2: 아 네. 네.
0: 아이고 손으로 무조건 손으로 해야 돼요.
2: 너무 맛있어요.
1: 맛있어.
2: 되게 크리미한데요. 맥주가 지금 뒤에를 딱 쳐져가지고 깔끔하게 떨어져요.
0: 그렇지. 너무 너무 깔끔해요. 너무 너무 좋아요.
2: 네, 그 다음은 튜나.
0: 튜나. 자.
1: This is very, very, very easy to do at home. Oh, you have to try to do this. Oh, it's so good.
0: 이제 김향 입안에 있어서 이거 한번 이거 해보고 싶어요.
2: 아, 어때요? 괜찮으세요?
1: 최고. 최고.
0: 그리고 역시 이천살 다르네요.
2: 괜찮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1: 고소함이 많이 많이 나요.
0: 그리고 똑같은 고소함이 여기서도 나요.
1: 그래서 입안에 연결이 너무 잘 돼요. 맞죠?
2: 네네.
0: 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제일 센 맛으로.
2: 전 이게 너무 기대됐어요.
0: 예예예. 예.
1: 제 생각에는 네네. 오늘의 킥 매운맛이에요.
2: 정말요.
1: 그런 것 같아요.
2: 정말요.
1: 오늘 진짜 이런 맛있는 맥주를 발견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저도 이런 좋은 페어링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진짜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2: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아요. Right, my friend? It was a very, very cool experience. We came to Icheon to discover the salt, to discover the rice. Very, very famous since a long, long time ago. And in a little bit different way from usual, I just put together the rice and the rice because they are made of the same thing. It's very, very incredible, right? So next time we will meet again, promise, with another delicious pairing, with another delicious ingredient, and for sure another very, very cool liquor. The last brindisi, the last chin.
2: Chin.
1: Chin. Chin.
2: Chin.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아임 라이브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출연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또 영집이라는 네 번째 정규 앨범을 내가지고 그 앨범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별로 사실 뭐 크게 곡별로 할 얘기가 있진 않아가지고요. 일단 곡을 짜왔고 그리고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이 있는데요. 그냥 일단 노래 많이 부르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걸로 일단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셨던 곡은 뒤척이는 허울이라는 곡이었고요. 앞으로 들으실 곡은 가짜 꿈이라는 곡이랑 어버버버라는 곡입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보통 이런 여러 곡을 부르는 방송에 나오면 제가 나중에 보면 맨날 뛰댕기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이 공연을 끝내보자 하고서 왔습니다. 아무튼 영집이라는 앨범이고요. 29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에 걸쳐서 완성을 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만큼 저한테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아끼고 제가 정말 너무 예쁜 옷을 입혀주고 예쁜 집을 지어주고 싶었던 그런 곡들을 1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낸 앨범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 약간 연합 방청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시키지를 않았는데요. 지금도 시키지 않을 거고 지금은 느린 노래 할 건데 혹시 저를 보러 왔는데 너무 그게 하고 싶으시다 계신가요? 소리를 내고 싶다거나 안 그래도 되나요? 아 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만 참으세요. 박수정 등 지금 이 곡에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푸념이라는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푸네함이라는 곡이었습니다.
0: 이제 마지막 곡을 할 차례인데요. 지금 부를 곡은 무얼 훔치지라는 곡이고요. 제가 2016년도에 발표를 했다가 다시 너무 아쉬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곡인데 제가 너무 아쉬워서 다시 음원 사이트에서 내렸던 곡입니다. 뭔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된다, 너 자신이 되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살고, 저는 또 나로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데, 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정말 내가 나로 정말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것을 훔쳐야지만, 궁극적으로 훔쳐내야지만 진짜 나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담아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이거는 생각보다 제가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영역의 노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 무얼 훔치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손장단을 치면서 음악을 즐기곤 하는데 이렇게 장단을 알고 나면 우리 음악을 한층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다고 하죠. 우리 음악은 음악마다 정해진 장단이 있어서 반주악기인 장구나 북이 그 장단을 연주하면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 연주를 합니다. 따라서 장단은 우리 음악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장단이 빠르기와도 관련이 있죠. 이 앞에서 들었던 판소리 춘향가 중에 초경, 이경은 민속음악의 장단 중에 가장 느린 진양조 장단에 맞춰서 소리를 하고요. 또 이것보다는 빠른 보통 빠르기의 장단을 중모리 장단이라고 합니다. 중모리보다 빠른 것은 중중모리 장단이고요. 아주 빠르게 몰아가는 장단은 자진모리라고 하는데요. 다음 무대에서 진양으로 시작해서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이렇게 장단이 점점 빨라지는 아쟁산조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변화하는 장단을 함께 느껴보시고요. 이어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단이죠.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굿거리 장단으로 시작하는 태평소 시나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Yi Jaesun, master stonemason, handles the stone with care. He has worked with stones his entire life, but still finds granite difficult.
1: 전체 돌에서 뭐 옥보다도 강할 정도로 이제 연구성이 좀 강하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 분들이 화강암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0: Resistant to weathering, granite is hard-grained and therefore difficult to sculpt. The Seokguram Grotto holds special meaning to Master Stonemason Lee.
1: 석굴암을 친견하고 이제 돌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 느낌은 인간이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신의 경지다.
0: What is most aesthetically pleasing about the Seokguram Grotto to Master Stonemason Lee?
1: 옷이 천이가 그러니까 그 가사나 천이가 가렸는데 그 속에 신체가 그냥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기법입니다. 기법이 처음에는 그냥 아우 대단하다 뿐인데 시간이 갈수록 한 가지씩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이 오늘은 가면은 저기 입술이 자비스럽고 내일은 가면 또 다음 날 가면 눈이 자비롭고 이렇게 그 지혜롭고 이런 식으로.
0: What did the artist of Shila aspire to convey?
1: 뭔가 사람이 제스처를 많이 해서 우리는 설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부처님은 돌을 꿰치면서 살짝 손을 내려서 중지는 안으로 조금 모으고 살짝 약지는 조금 들으면서 정말 조용하게 보이지 않게 살짝 이동을 하신 거죠. 그런 느낌으로 움직였습니다.
0: The two fingers of the mudra breathes life to the Shakyamuni Buddha. The controlled expression exalts the transcendental sublimity.
2: Seokguram 본전불상은요, 아주 장육 전상의 위엄찬 모습에서 느끼는 그러한 강력한 힘과 얼굴에서 나타난 아주 그 내면에서 뿜어나오는 그러한 열반의 그러한 조화로운 미소가 아주 잘 담아 있는,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인류 최고의 글작품이다.
0: What makes the Shakyamuni Buddha more majestic is the lotus halo illuminating like the sun. It is oval in shape, and the lotus petals grow larger in ascension. The halo is usually sculpted onto the head or the torso. So why was this halo of the Shakyamuni Buddha attached to the wall? This was because the worshipper's gaze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halo was designed with precise calculation for a worshipper with a height of 170 centimeters. In the worshipper's perspective, the halo is a perfect circle, and the size of the petals looks uniform.
3: 부처님의 공간이긴 한데, 어찌 보면 석굴암은 부처님이 참배자를 맞이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참배자 입장에서 딱 그 전시를 통과해서 주실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거기서 부처님을 바라보면 그 공간이 아, 왜 신라인들이 이런 공간을 만들었구나를 알 수 있는 가장 실감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시면 실감형 건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도상형 건축이 주지 못하는 감동을 주는 거죠, 거기서.
4: The Shakyamuni Buddha's halo changes shape depending on the viewer's position. Just as the lotus halo is the certified light of truth, Buddha's truth is extensible.
5: 석굴암 연구의 그 권위자셨던 고 황수영 박사님은 어떤 분이 석굴암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무런 달빛도 없는 그런 금음날 캄캄한 밤에 본존불 부처님의 앞뒤로 촛불을 하나씩 켜놓고 그 전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어둠 속에서 점차 석굴암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4: As eyes adjust to the dark, the perspective softly brightens.

0: The agonizing and futile moments of achieving enlightenment are so human that they tear down the boundary between the secular and heavenly realm. The 11-faced Avalokitesvara evokes true compassion. The Shakyamuni Buddha, unapproachable in its dignity, stirs up a sense of awe. The worshippers undergo a sublime experience of becoming one with the Buddha in the space of beauty and compassion perfected by the artists of Shila. This is where the greatness of the Sakuram Grotto lies.
1: 신비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 안입이 설신의에 그가 좋다는 거죠. 보통 미술품들은 그냥 피상적인 아름다움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석굴암은 정말 미묘하고 신비롭게도 그런 아름다움의 구현을 통해서 그 이상의 초월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건 정말 얼마나 보았는가, 보고 있는가, 그러면 석굴암이 보일 겁니다. 정말 그 석굴암이 세계적인데 그 세계적인 걸 우리는 늘 놓치고 있지 않는가.
0: This monumental world heritage remains in the space where a torrent of civilizations passed through, awakening the great history of mankind. At last, the time of liberation dawns within darkness. The compassion and hope kept alive for a millennium lights up the world. The Sakuram Grotto is Korea's proud cultural asset, recognized by the world for its creativity and universal value.

0: 야, 저희가 지금 네.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삼청동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0: 이 삼청동에 오면은 저는 정말로 그 예술적 향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삼청동에는 정말로 대표적인 갤러리들과 미술관과 궁과 정말 좀 약간 이곳에는 쉬었다가 힐링해서 재충전해서 가는 곳? 그런 마을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 삼청동에서는 주의할 게 있어요.
0: 삼청동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네. 그런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니, 여기서 뭘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1: 대성 씨가 굉장히 해피해피 하신 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막 좋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술품을 놓치고 다니실 수가 있거든요.
0: 아.
1: 그래서 굉장히 넓고 높게 보면서 다녀야 돼요.
0: 교수님, 네. 제가 아텐드시티를 네. 하면서 네. 약간 예술적 레이더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1: 그건 제가 인정하죠.
0: 저는 이 돌멩이 하나를 봐도 이게 예술품인지 그냥 땅바닥에 있는 돌멩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거든요.
1: 네, 그럼 대성 씨가 잘 찾을 수 있을지 제가 지켜볼 건데 내기 하실래요? 놓치나 안 놓치나?
0: 아, 내기요? 그 내기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1: 딜.
0: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적지를 한번 가보시죠.
1: 네, 가보죠.
0: 네. 자, 일로 갈까요?
1: 일로 가요? 네.

0: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아. 네.
1: 네. 대성 씨.
0: 네?
1: 대성 씨 졌다. 스타. 놓쳤잖아.
0: 제가요?
1: 어, 제가 넓고 높게 보라고 했잖아요.
0: 없어요.
1: 아이, 위를 보세요. 위를 보세요.
0: 저거예요?
1: 네.
0: 아, 와, 저기 있었구나, 작품이. 야, 그냥 진짜 지나갈 뻔했어요.

0: 저 작품은요,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지붕 위를 걷는 여자거든요. 근데 대성 씨 그거 알아요?
1: 뭐요?
0: 광화문에 해머링맨 있는 거?
1: 네.
0: 그것도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작품이거든요. 아. 그게 광화문의 랜드마크가 됐잖아요. 이제 그 노동의 숭고함, 그리고 이제 현대인의 약간 기계적인 삶과 현대인의 고독을 또 표현한다고 하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약간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조금 더 예술적이고 우리가 쉴 수 있고 그런 동네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재충전하는. 그래서 좀 더 현대인이 유쾌하게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밝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설치된 게 아닌가 싶어요.
1: 저는 좀 무섭습니다. 야, 제가 진짜 하나 놓쳤네요. 진짜 이 삼청동에는 정말로 넓고 높게 보면서 걸어 다녀야지 저런 예술 작품들을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또 있어요. 또 찾으러 가봐요.
1: 또 있어요, 저런 네. 게? 교수님.
0: 네?
1: 저거 뭔가 좀 예술 작품 느낌 나거든요?
0: 아, 너무 가까이 있었다.
1: 맞죠?
0: 응.
1: 봤죠?
0: 내기 비겼다.
1: 저거 뭐죠?

0: 교수님, 이 작품을 딱 보니까 제가 느끼는 어떤 느낌은 굉장히 아름답지는 않아요. 일단 느끼는 거는 제가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뭔가 그 로보캅이 사람을 구한 듯한 느낌이랄까?
1: 네. 네.
0: 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아, 그래요?
0: 이게 무슨 작품이죠, 이게?
1: 이거 이용백 작가의 사이보그 피에타라는 작품이거든요.
0: 사이보그 맞네요, 사이보그는?
1: 네.
0: 오, 로보캅 느낌 났어요.
1: 원래 피에타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비통하게 안고 있는 그런 예술품을 가리키는 걸 통칭하는 거거든요.
0: 그게 피에타구나.
1: 네. 근데 이 이용백 작가의 사이보그 피에타를 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0: 저 하얀 색깔, 저 성모 마리아인 거죠?
1: 네.
0: 그걸 나타내는 게 조금 좀 대충 만들었다?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아, 그런 느낌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0: 네.
1: 저게 저런 조형물을 만들 때 저렇게 소조로 흙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약간 책받침 같은 거나 플라스틱 같은 걸 껴가지고 틀을 만들어요. 거푸집을.
0: 거푸집을.
1: 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흙을 파낸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재료를 부어 넣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 겉에 틀은 앞에 거푸집이라고 할 수 있고, 저 예수님은 이제 재료를 넣어서 만든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용백 작가 같은 경우에는 거푸집도 버리지 않고 작품의 하나로 쓴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이제 내가 나의 시신을 아는 모습.
0: 네.
1: 그거 내지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은 한 몸이다.
0: 한 몸이다.
1: 그런 약간 다층적인 의미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0: 아, 갤러리 안에 들어오니까 네. 작품들이 네. 일단 저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네. 너무 화사하고 예쁜 것 같거든요.
1: 네. 여기는 윤석남과 윤석구 두 남매가 전시를 하는 곳이에요.
0: 남매예요?
1: 네. 원래 윤석남 선생님은 미술을 전공하진 않으셨는데 너무너무 미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40세부터 그림을 시작하셨대요. 저는 윤석남 선생님의 드로잉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미술을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거를 표현하면 전공한 사람보다 훨씬 그 대상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

0: 그럼 반대로 그 동생이었던 네. 윤석구 선생님의 작품은 어떤 느낌인가요?
1: 윤석구 선생님 역시 네. 약간 이제 버려진 사물들, 아... 뭐 나무들, 그래서 이제 버려진 그런 상처받은 것들을 헝겊으로 붙이고 싸매고 하면서 헝겊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 다시 팝적으로 탄생하기도 하고 다시 원래 성격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예술품으로 탄생시키는 윤석구 선생님이나 윤석남 선생님이나 버려진 것들을 다시 살리고 재생시키는 약간 진홍곡 같은 느낌?
0: 진홍곡.
1: 저는 진짜 윤석남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게 86세신데 그 전에 전시들을 보면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그 여성의 그런 큰 스케일을 전시를 하는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네. 물론 여성이라고 못할 것은 그렇죠. 없겠지만 네. 와 정말 그 에너지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0: 저도 꼭 가서 한번 나 뵐 기회가 있다면 네. 뭐 드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1: 정말 찾아가 보고 싶어요.
0: 네. 아 진짜 멋진 작품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0: 요 밖에는 되게 현대적인 네. 카페들이나 그런 것들이 쫙 줄비에 있다가 네. 요 안으로 쏙 들어오니까 마치 그 한 폭의 네. 산소와 그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제 그림 속에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즈넉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거든요. 네.
1: 여기는 월전 장우성, 정우성이 아니에요. 네. 장우성 선생님이 세운 미술관이에요.
0: 장우성 선생님이 누구시죠?
1: 제가 아까 넓고 높게 보라고 했잖아요. 네.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0: 뭐죠?
1: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이분이세요.
0: 아, 이분이 장우성 선생님이십니까? 네. 아. 그럼 네. 장우성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죠?
1: 장우선 선생님은 한국 현대화가인데요. 전통 채색 공필화법 그런 거를 배우셔가지고 한국적 수묵화를 거의 정립시키시기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아, 잘 알려진 게 국회의사당에 백두산 천지도 그것도 그리셨고 또 현충사에 충무공 이순신 영정 그리고 또 세종대왕 기념관에 집현전 학사도도 그리셨어요. 아. 그래서 여기 미술관은 이제 선생님의 작품과 그리고 또 수집품들 그리고 또 동양 문화권의 이제 외국 작가들과 또 우리나라의 동양화 작가들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에요.
0: 아, 이곳이요?
1: 네.
0: 야, 그동안 저희 아트앤드 시티가 많이 이제 전시관을 많이 다니면서 약간 그 동양화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1: 맞아요. 네네네.
0: 오늘 그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그 아쉬움을 촉촉하게 적셔.
0: 네네네네. 얼른 보고 싶은데요?
1: 네. 그러면 보러 가시죠.
0: 네네네네.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일단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1: 네, 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한국화 전공 근무하고 있는 조상렬입니다.
0: 아, 조상렬 교수님.
2: 교수님, 네.
0: 지금 딱 느낌이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딱 그림을 보자마자 굉장히 젊은 작가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림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되게 젊게 다가왔거든요.
1: 네네네.
0: 그 젊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1: 아니, 나이 들었다고 실망하시는.
0: 아니, 실망한 게 아니라 그만큼 되게 작품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되게 젊음의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1: 그것은 아마 그 좀 더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동양 산수화의 기본적인 기법이 예, 그대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좀 더 현대화시킬까 이러한 고민 속에 나온 게 채색으로 산수화를 그려보자 해서 지금 이 붉은 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2: 그 교수님 작품의 이 붉은 산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1: 네네.
2: 이 붉은 산의 의미가 무엇일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여기에 또 비행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소폰이 이게 이렇게 병치돼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의 조합은 어떤 의도로 배치하신 거예요?
1: 붉은 산이 나오게 된 기본적인 것은 제가 그 유년 시절에 겪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 제가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죽음 직전에 느꼈던 그 붉은색의 그 강렬함? 그것이 아마 제 작품의 붉은색으로 녹아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소폰과 비행기가 제 그림에 녹아들어가는데 색소폰은 제가 식구들을 그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5년 동안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그 허전함을 악기로 위로를 받아서 색소폰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비행기는 제 딸이 파일럿이에요. 그래서 제 딸을 그림 속에 형상화시켜 넣은 겁니다.
2: 그러면은 이제 붉은 산은 어린 시절의 이제 공포.
1: 네네.
2: 그리고 색소폰과 저 푸르른 하늘은 지금 나를 치유해주는 그런 뭐 매개체들 그런 건가요?
1: 너무 잘 해석하셨는데.
2: 교수님의 붉은 산 내지는 붉은 산에 대한 공포. 그거는 언제까지 쭉 이어지실 것 같으신가요?
1: 붉은 산의 공포는 조금 희미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수영을 하거든요. 그전에는 물을 너무 싫어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기억 때문에. 그래서 그 공포감은 지금 많이 희석이 됐고 지금은 단순히 어떤 그 색이라는 조형?
2: 네.
1: 그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린 시절의 한 기억이 교수님의 예술 세계를 쭉 이끌어오고 붉은 산을 탄생시키고 그건 또 나쁘지만도 않네요.
0: 그런데요.
1: 그 그림이라는 게 결국은 그 한 작가가 성장하는 과정과 성장 속에서 경험한 것들, 성장 속에서 사유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제 그림을 감상하시는 분들한테 요즘 현대인들의 도시 생활이나 이런 데서 받는 스트레스, 억압 이런 것을 제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고 신선한 청량감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보면서 제가 뭔가 리프레시 되면서
1: 네네.
0: 청량감을 느끼고
2: 청량감 아주 좋아요. 오늘의 키워드 청량감.
0: 청량감을 느끼면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멋진 우리 교수님의 작품을 구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내일부터
1: 내일로 오픈하고요. 네네. 14일간 전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그럼 준비지가 한창입니다, 지금.
1: 예, 지금 DP 중이죠.
0: 아, DP라고 하나요? 이렇게.
1: 네, DP라고 합니다.
0: 어, 그냥 그 말도 되게 고급스러운 다른 단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2: 디스플레이의 준말. DP.
0: 아, 네, DP라고 하네요. 네.

0: 진짜 상대를 말아야지.
1: 아, 잠깐.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2: 등에 파스 붙여달라고.
0: 아이씨, 진짜 미친놈인가?
1: 미친놈이라니.
3: Well, what does Taehee want?
2: 근데 너 매니저 안 필요해?
3: 아하, he wants to be Woojin's manager.
2: 그딴 거 필요 없다.
3: From that day on,
4: 여기 앉아.
0: 신경꺼라, 나 매니저 관심 없다.
3: Taehee keeps showing up despite Woojin's rejection.
2: 매니저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0: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2: 침은 닦고 얘기하자.
3: And when a senior won't train with Woojin, he quietly steps in.
2: 나랑 대결할까? 내가 너의 공을 전부 다 받아낸다면 날 아주 깔끔하게 매니저로 인정하는 거야. 어때?
0: 못 받으면?
2: 못 받으면 뭐 깔끔하게 손절해.
3: So the two get at it.
5: 그래. 자, 네가 던질 수 있는 모든 공을 다 던져봐.
6: 슬라이더.
5: 다음.
6: 체인지업.
5: 수직으로 떨어지는 커브.
3: Taehee honed in on the game was also pretty impressive.
5: 마지막은 짚고.
0: 이거 잡으면 네가 이기는 거다.
3: The last one is a fastball. But the ball misses the strike zone. Woojin is disappointed.
0: 야, 저공 못해도 160은 될 것 같은데?
5: 160은 오바다.
0: 아니야, 방금 공은 가운데로 왔어도 진짜 잡기 힘들었을 거야.
5: 그럼 뭐해, 볼인데.
0: 야, 스트라이크 던지면 되지.
3: But setting aside a bet, Taehee encourages him.
0: 아니야, 끝났어.
5: 어? 네가 4개에서 이겼다고.
0: 왜? 난 공을 못 받았는데?
5: 내가 받을 수 없는 공을 던졌으니까.
0: 왜? 마음이 변한 거야? 매니저 하기 싫어?
4: 그럴 리가. 할 거야, 요즘 매니저.
3: The two bicker their way to becoming friends and began to really train as athletes and manager.
7: 그렇지.
3: One day, Woojin misses practice because of a cold.
8: 일어나. 훈련을 못 하느라 쟤?
3: But the senior player crosses the line.
8: 너 요즘 이상한 새끼랑 붙어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병원 가봐라.
0: 말이 좀 심하네요, 선배.
3: And after he even criticizes Taehee, Woojin refuses to step down.
0: 선배한테는 꼭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8: 무슨 수로?
0: 제가 선배 삼진 잡으면 사과하세요.
8: 대신 내가 홈런 치면 너 그냥 야구부에서 나가.
3: Woojin ends up putting his whole baseball career on the line. Uh-oh, what to do now?
0: 한 번 더. 너 시선이 자꾸 흔들려. 글러브에서 시선을 떼지 마.
3: What impact does manager and friend Taehee's advice have? This time, Woojin keeps his focus.
0: Strike.
3: Oh, he's getting a feel for things. Finally, it is D-Day.
0: 준비됐어? 갈까?
3: Will Woojin be able to protect his dreams and his friendship with Taehee? A story about sportsmanship and friendship. It is the movie Wind Up the Movie. Let's hear what the director has to say. Tenno and Taemin of popular K-pop group NCT appeared together showcasing a heartwarming story of friendship.
9: 엔시티를 잘 몰랐죠. 처음에는.
10: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네.
9: 정확하게는 제노와 재민의 캐릭터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누가 우진을 할 거냐 누가 테이를 할 거냐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팅을 했어요. 두 배우가 이제 걸어 들어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너무 좋아. 너무 피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테이와 우진을 누가 할지 딱 알겠더라고요.
3: As a result, Tenno took on the role of Woojin. It was his first attempt at acting, and he also put a great deal of effort into baseball practice.
9: 야구를 연기로 하긴 쉽지가 않잖아요. 우진 역을 막은 제노는 공을 던져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촬영할 적에 저희가 하루 종일 공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보통 실제 선수들도 경기에서 그렇게 많이 공을 던지지 않거든요. 어깨가 아파서. 근데 우진이 그렇게 던지고 다음날 또 촬영하러 왔는데 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참 연기자로서 혹은 프로로서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왔었고요.
3: 재민 took on the role of Tae-hee, a mysterious transfer student.
9: 짧은 기간 동안에 몰입해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캐릭터를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요구를 했던 거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톤과 바이브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고 재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이런 캐릭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편하게 잘 했었고요.
3: The film was initially planned and produced as a short-form drama rather than a theatrical release.
9: 쇼폼이라는 형태, 그러니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에 되는 길이를 50개를 만든 거예요. 50부작으로. 그래서 약 90분 정도 되는 길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보는 어떤 그런 거라 팬들의 사랑도 너무 컸었고 제노제민도 너무 잘했고 그래서 이 영화제까지 오게 됐고 또 이렇게 극장 상영까지 하게 돼서 제노제민의 힘과 팬들의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They expanded the format to meet audiences in theaters. This is the film Wind Up the Movie. The character from Wind Up the Movie spotlighted by K-Story.
0: 뭐야? 궁금하면 삼진차 와봐.
3: It's Tae-hee who appears before Woo-jin who is in a pitching slump.
1: 아, 그럼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봤으면 좋아.
3: At times playfully,
0: 너 시선이 흔들린다고.
3: And at times encouragingly, Tae stands by Woo-jin.
9: 어떻게 보면 팬과 아이돌의 관계일 수도 있겠다.
3: Jaemin perfectly embodied the character of Tae-hee with his signature bright and healthy energy.
9: Tae-hee라는 캐릭터가 녹아들어서 가는데 조금만 걸으면 자꾸 춤이 나와요. 어떤 그 바이브가 자꾸 보여서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3: Shall we look forward to seeing Jaemin fully immersed in acting? A movie in which NCT's Jeno and Jaemin are cast together. This is the film, Wind Up the Movie.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At the bow, soft corals have taken root, blossoming beautifully. Even the ceiling of the wheelhouse is covered with corals of every shape and color.
1: 문섬의 침몰선은 길이가 대략 25m, 폭은 5m 정도로 문섬 북쪽 수심 35m 정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 자체는 철선으로 되어 있고 배 갑판 앞쪽, 뒤쪽 할 것 없이 배 전체에 연산호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류가 강해 연산호 폴립이 활짝 열릴 때에는 이게 침몰선인지 어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장관을 이루는데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0: We're off to the Yaehyang Cheolli Geumgang Riverside Mashilgil, an old trail that stretches along the clear and scenic Geumgang River and connects villages. An old trail blanketed with fallen leaves rustling in the sun. Choi Sang-seok is a travel writer specializing in remote areas. He traveled all over the country before settling down in Muju 9 years ago. For nearly three decades, he visited the most remote areas by walking on old trails and became mesmerized by the stories they had to tell. I'm sorry it's the best you ever had. What story does this narrow path between a river and a cliff have to tell?
1: So, 네, 이건 인공석굴이에요. 이 길 자체가 지금 벼룩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길이 벼랑 아래 이제 바닷가나 이런 그 강가에 벼랑 아래 길을 벼룩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굴은 그 일제 강점기 때 저 강 하류 쪽에 있는 율소 마을이라는데 논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공 수로예요.
0: Before roads and bridges were built in this area, this cave was used as a shortcut to get to school or a marketplace.
1: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정로 좋은 자국들이 다 있어요. 이게 쪼았던 그런 흔적들이죠. 그 정말 인간의 대단한 힘이 느껴지는데, 뭐 물이 없으면 또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당시에 주민들의 어떤 처절한 그런 게 느껴지고.
0: Even scenic trails do not stay in memory for a long time unless you pay attention. They just become the passing scenery.
1: 뭐 길은 사람의 발자국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흔적들을 느끼면서 걷다 보면은 뭐 나름대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죠. 조금 가면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뭐 이런 느낌들.
0: A walk on an old trail brings the traveler to a village. It used to be one of the most remote villages in the backcountry.
1: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이 비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수영차는 좀 다니기가 힘든 길이었는데 제가 아는 어머니 같은데요? 어머니! 아, 맞구나. 안녕하세요.
2: 네. 아이고,
1: 예? 네.
2: 네? 어디로 올라가세요?
1: 어? 네, 어디 가세요?
2: 나 이제 노인당에 일하고 네. 집에 가는 길이라.
1: 집에 가시는 길이요?
2: 노인당에 일하고 네. 이제 집에 가는 길이라.
1: 저 전에 반 왔는데 기억하세요?
2: 이 착각이 안 나지. 아들이 와도 잘 네. 모르는데 뭐.
1: 아들이 와도?
2: 어.
1: 아, 맞아.
2: 아들이 와도 네. 잘 몰라 내가.
1: 우리 어머니 맞으셔 아주. 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도 왔었고.
2: 우리 집에?
1: 네, 몇 년 전에도 왔었고.
2: 그래 어머니. 내가 이제 오래 산 게 또 맞네 내기지.
1: 그러게.
2: 아이고. 반갑습니다. 맞네.
1: 아이고 왜 지팡이 주시고.
2: 우리가 열하다가 곽 속에 들면
1: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노래도 잘하죠.
2: 고목이 되면 오던 새도도 아니오네. 얼마나 좋아. 아유, 네, 내가 오래 산 게 이렇게 막.
1: 어머니가 이래서 건강하시나 봐. 다리도 튼튼하시고.
2: 얼치고 좋아. 처절치고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 이거 좋아.
3: 어머니, 어? 이렇게 가시면 집에는 언제 가세요?
2: 아니, 쉬가지고 가지. 쬐꼬 쬐는 날에. 날에는 백발이요.
0: She climbed this hill countless times to take care of her family. But now she doesn't need to hurry.
2: 산에도 못 가게 하고 여기 우리 집이라
1: 여기. 아 여기 여기 맞다 기억나요.
2: 예예 어, 예, 예, 예. 여기 우리 집이 이제.
1: 어 다 왔네. 응.
2: 들어와서 예. 커피를 한잔 마시고 우리 집 구경도 하고.
1: 참마루도 그대로네 여기 기억나요.
2: 어 우리는 여기. 이 말이 이거. 어 우리 영감이 예. 옛날에 한글에서.
1: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제 앞에는 조금 맞고 막 그랬는데.

0: complete stranger, and how she was making magnolia berries. Things have changed over time, but to Mother, fall is still the harvest season. She was worried she wouldn't be able to harvest her jujubes.
1: 그래서 제발 이걸 자르려고 해도 못 떨어서
2: 아, 누가
1: 여기 여기서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 떨어져.
2: 이렇게 때리면 되죠?
1: 어.
2: 떨어져요?
1: 어, 떨어져.
2: 오. 오, 잘 떨어지네요, 어머니.
0: She wants to send them to her eldest son, who holds ancestral worship rituals.
2: 키가 커도 써먹을 때가 있죠, 어머니.
1: 떨어져서 정민이지. 나는 이거 못 따서 내트리지 뭐. 떨어지면 하나 써가고 나 차원대는 누가 저기 손잡이는 다 따먹으려고 하고. 여보, 이렇게 물러가지고.
2: 이렇게 도와드리니까 좋은데, 저도?
1: 아이고. 아유, 늙은이한테 잘하면 복받아, 뭐도. 대추가
2: 된 거죠?
1: 약을 안 쳐가지고,
2: 네.
1: 이래 물른 거는 대추 약을 안 쳐서 그래. 이거 약을
2: 아,
1: 써야지.
2: 이거 것은?
1: 그래, 이거 물리잖아요, 이거. 이런 게 써져도 안 하네.
2: 잘 익었네요, 좀.
1: 잘 익었지. 약을 쳤어, 마늘 낀데 약을 안 쳐가지고 다 떨어지고.
2: 와, 맛있네.
1: 어, 새파란 것도 먹을만 하지, 그죠?
2: 아, 근데 익었어요, 이것도 익었어.
1: 이제 때가 다 됐어, 이것도.
2: 아.
1: 때가 다 돼서 떨어야 돼, 이것도 하면.
2: 봤어. 어머니.
3: 어?
2: 여기 이 건물은 뭐예요? 창고는 뭐예요, 여기?
3: 여기가
1: 우리 옛날에 화장실이요. 우리가
2: 아, 여기 화장실이에요?
1: 화장실이 없잖아.
2: 아, 네.
1: 내가 여기 화장실을 이렇게 낸 거라서 여기다가.
2: 아, 여기다가.
0: In the backcountry, where half of the year is winter, nothing could be obtained on the barren soil without Mother's hard work.
1: 어, 창호 왔나?
2: 아, 예,
1: 창호 올라왔나?
4: 안녕하세요.
1: 버섯 따러 왔나?
4: 어, 가봐야지 한번.
1: 어, 그래. 어, 많이 따와야지 가서. 헌일하면 안 된다, 그지? 6채 아들이라. 야 밑에 막내이가 하나 있어.
3: 어머니 자녀가 어떻게 되는데요?
1: 우리 팔남매.
2: 팔남매 중에 여섯째.
1: 팔남매 중에 여섯째.
0: The sixth son, who lives in downtown Muju, comes in fall to gather mushrooms on a nearby mountain. It's a season of pine mushrooms now.
2: 제가 산을 그렇게 가봤어도 송이를 한 번도 못 따봤어요. 버섯을 한 번도 못 따봤어. 오늘 처음으로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딸 수 있을지 모르겠네.
1: 그래, 웃고나 이내 내려와. 뭐더 고생하지 말고.
2: 네.
1: 없으면 암만 댕기도 없어.
2: 안녕히 계십니다.
1: 많이 따와요.
2: 가볼게요, 아마.
1: 가지 어디 가봐.
0: Sometimes when visiting villages and meeting people, there are nice surprises. The journey continues on the old trail.
2: 이 길이 그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닌 것 같아요.
4: 이 길이 저 옛날에 그 무풍 그 때라고요. 무풍의 장보로 다니고 다른 길이에요, 여기가요.
2: 아, 산나무 무풍에.
4: 네, 예.
2: 거울이 이제 뭐 꼭 있나 봐요.
0: They climb a hill on a well-trodden old path. Pine mushrooms do not grow anywhere.
4: 네, 여기부터 이제 송이 나오는 자리예요, 이쪽이.
2: 아, 여기서부터?
4: 예, 예.
2: 이쪽으로?
4: 네. 네, 자세히 보시면 이제 보일 거예요.
0: 네. Pine mushrooms grow on pine roots. They are hard to spot, and they can only be plucked by residents who have a special permit.
2: 잘 안 보이죠?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송이밭도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5: 딱 발견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2: 어? 느낌 이상한데? 이거, 저, 세호 씨, 이거 뭐예요?
4: 어, 맞네요.
2: 맞아요?
4: 네, 맞아요.
2: 와, 제 인생 첫 송이입니다, 이게. 이야.
0: Chang Ho found the right spot. It's the best gift from a mountain in fall.
2: 이거 근데 어떻게 캐야 돼, 이건데?
4: 보세요, 이게 송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어깨를 꽂아보세요, 여기다가.
2: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4: 예, 깊이.
2: 이렇게 깊이?
4: 예.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2: 올려요?
4: 예.
2: 이거 부러진 거 아니에요?
4: 아니에요.

0: 아름다움을 한번 제 인생 첫 송이를 지금 영접했습니다. 오, 진짜 송이향이 아주 제가 아는 송이향이에요. 아, 기분 최고죠.
1: 선생님도 혹시 처음에 봤을 때는 송이 봤을 때 소리 지른 적 있어요?
2: 제가 첫 송이 땄을 때 그러니까 30년 전에 30년 그때 전에. 그랬죠.
1: 어떻게요?
2: 기분 그냥 난리 났죠. 난리 났어.
0: 엄마한테 뛰어갔어요? 막 송이 들고?
2: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오, 잠깐만. 어?
0: 또 있어요?
2: 야, 또 있네요.
0: 진짜 쉽게 발견하시네요.
2: 그러니까 주변을 잘 봐야 돼요. 하니까는.
3: Pine mushrooms grow in clusters because their pores spread around. Once you find one, it's easy to find more.
0: 아, 이거 왜 이렇게 덮어요?
2: 이거 안 덮어주면 기운이 네. 다 죽거든요. 꼭 덮어줘야 돼요, 따고 나면은.
0: 그럼 내년에 여기서 또 나와요?
2: 그렇죠, 또 나오죠.
3: The timing of gathering pine mushrooms is also important.
0: 근데 송이처럼 안 생겼는데, 이것은?
2: 이거 좀 제때 네. 못 따가지고 너무 폈어요.
3: The ones with large caps can't get a good price.
0: 제 손바닥만 해요. 네. 아, 이게 향이 강하다. 다 펴버린 것도 먹을 수 있어요?
2: 예, 이게 더 좋아요. 이게.
0: 아, 그래요?
2: 향도 진하고.
0: 이게 더 향이 진하고.
2: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안 핀 걸 좋아하는데, 근데 네. 우리는 이게 더 낫더라고요, 핀 게.
3: 파인 mushrooms can only be gathered for one month in fall. They are very scarce these days. 상석 wants to help mother around the house. It was thanks to her that he found precious mushrooms.
0: 단단히도 묶어 놓으셨네요, 저 부장님. 어머니, 와. 이 나무는 다 누가 했어요, 이거?
4: 나도 하고 아들도 하고 뭐.
0: 어머니도 하시고?
4: 어, 나도 하고 아들도 하고 여기다 갖다 딱 갖다 놔.
3: Winter begins early in the mountains.
4: 이제 꼭 깨야 돼. 그래 요새는 이제 저녁으로만 깨면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0: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4: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
3: Having lived her life frugally, mother uses hot water sparingly.
4: 이제 today
3: she's boiling dried radish greens.
0: 어머니 물량은 괜찮아요?
4: 어, 물량은 맞아. 내가 도산대면 못 자르고 미쳐버려.
3: Preparing food for the upcoming winter and spring is an important chore in fall.
0: 네.
3: Mother fills a bag with the radish greens. Who are they for?
4: 이거 저기 내가 시댁인데 가져가서 한번 먹어봐.
0: 아이고, 저 정말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4: 너무 다 고맙게 네? 해줘서. 야, 아이고, 호박 이걸 어떻게 가져나가 이걸?
0: 호박도 가져가고?
4: 호박 이거.
0: 응.
4: 이래도 먹으면 야. 좋아. 어. 저기 또 하나 있는데.
0: 아니, 이거 하나만 돼. 안 드셔도 되는데. 어. 네. 아유, 알죠, 그럼.
4: 어, 네. 그래, 가는 게 이제. 네. 아이고, 오늘 수고 많이 했어요. 내가
0: 고맙습니다.
4: 예, 예, 예, 예.
0: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5: 제가 예킬 좋아하고 또 사람 만나는 여행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의 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제가 다시 못 오게 안 오겠어요?
3: A warm autumn day. This old trail will stay in memory for many years to come.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뭐 하고 계셨어요?
2: 어제 쌀 도정하려고 벼를 갖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0: 마침 저는 여기 이천 쌀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2: 그러면 안에 들어가셔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0: 진짜? 오, 예. 맞습니다. 와.
3: 근데 이건 큰 키기에 뭔가요?
2: 여기는 쌀을 도정하는 정미소고요.
3: 정미소.
2: 네. 벼부터 시작해가지고 벼를 보관하는 탱크. 네? 그다음에 벼의 껍질을 까는 현미. 그다음에 현미에서 또 껍질을 까는 백미부.
3: 밥 짓기.
2: 밥 짓기 직전에 단계. 쌀이죠. 에? 그럼 처음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3: 처음부터 이거 다.

0: 그러면 이거 현미죠?
1: 네, 네 맞습니다.
0: 현미예요. 와우. 색깔도 살짝 노란색이죠?
1: 네, 네. 맞아요.
2: 현미에서 색깔을 벗겨낸 게 백미여서.
0: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도정하기 아직 완성되지
1: 네, 완성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2: 턱발기 등을 거쳐서 돌을 한 번 더 골라내고 현미에서 백미로 넘어가는 그 과정 폴리시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합니다.
0: 그것도 보여주시겠어요?
1: 어, 네, 볼 수 있어요.
2: 다음은 백미 단계입니다.
0: 여기 백미.
1: 네. 네.
0: 와, 오, 근데, 오, 향이, 밥 향이 나요.
2: 맞아요. 일반인들은 쉽게 보시기 힘들어요.

0: 된 광경이긴 합니다.
1: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0: 이제 이 쌀이 포장되어지는 단계를 보러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1: 이거 그 계량기예요?
0: 네, 맞습니다. 위에 쌀이 받아져 있는 탱크이고 이제 계량기를 통해서 원하는 키로수만큼 저희가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봉투를 벌리고
1: 이렇게 쭉
0: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양 옆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발판을 밟으면
2: 이걸로? 재밌다.
0: 셰프님도 한번 해보시죠.
2: 아직 그거 해봐도 돼요?
0: 네, 해보셔도 됩니다.
2: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1: 안에 넣고 네. 양옆
0: 네, 잡으시면 됩니다.
1: 잘 이렇게 세게 잡고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이렇게 자.
0: 네, 해보시면
1: 됩니다. 오, 됐다.
0: 마지막으로 위에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2: 와, 이거 이렇게 이거 쭉?
0: 네, 쭉 올라가서
2: 직접 잡고 싶어요. 네. 네.
1: 오, 진짜 왔다. 혹시 저는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거 직접 구매해도 될까요?
0: 네, 구매 가능하세요.
1: 아, 진짜로? 네,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산물이랑 그리고 그 지역의 특별한 술 조합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도 어떤 특별한 술이 있을까요?
0: 요즘은 브루얼리 을르리라는 곳에서 이천쌀로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여기서?
0: 저도 처음 너무 신기했어요.
1: 진짜 신기해요. 오늘 주인공은 쌀 플러스 그런 특별한 술, 쌀로 만드는 거, 맥주. 네. My friends, wow. Today looks very, very easy. I already found my star of today. And the surgeon name just told me that here in Icheon, very, very famous region for sal, for the rice, they are making a special maekju, a beer made with rice. Now I just buy this, and then let's go buy something else, because of course rice is a star, but I need something else to cook with.
0: 결제해드릴게요.
1: 예, 감사합니다. 오.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거. 이거 그다음에 뭐 튀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오늘 네. 맛있는 이천 쌀로 요리해야 돼요.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먹밥이랑 아란치니 섞여 있는 요리 하고 싶어서 속으로 어떤 부위가 좋을까요?
3: 일단 지방기 있는 거.
1: 지방 있는 거.
3: 네, 있는 거.
1: 맞아요.
3: 앞다리나.
1: 앞다리? 네. 오케이.
3: 앞다리 쪼일게요.
1: 오,
3: 이걸 해서
1: 오, 좋아요. 네. 따져주시겠어요?
3: 네.
1: 오. 아, 이렇게 따져주시면 진짜 그 고기의 식감도 우리 살릴 있죠. 수 있죠.
3: 네, 식감도 있죠. 네, 좋습니다.
1: 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3: 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계세요?
4: 아,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1: 혹시 여기 브루에리 을르르 맞을까요?
4: 아, 네, 맞습니다.
1: 오, 다행이다. 찾았다.
4: 한국어에서 을이랑 르리, 단어랑 단어를 서로 연결하잖아요. 저희도 사람이랑 공간, 공간이랑 맥주 다 좀 연결하고 싶어서 이 을, 르리란 단어를 썼어요. 저희 이천 쌀밥 라거라고 하는 맥주가 있는데 이천 쌀로 만든 맥주입니다. 저게 저희 약간 시그니처 맥주입니다. 지금 괜찮으시면 생맥주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아, 진짜? 마침 목이 말랐어요. 감사합니다.
4: 네, 저희 이천 쌀밥 라거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1: 우와. 오, 이거 색깔이 너무 특이하네요. 진짜 황금 색깔이에요.
4: 그렇죠.
1: My friends, look at this.
5: This is made with rice. I've never tried actually a beer made with rice. And inside here, there's Ichon rice, not just the normal rice, a very special one. 오, 감사합니다.
4: 네, 맛있게 드세요.
5: 오,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진짜로. 오, 진짜 향부터 너무너무 신선하네요.
4: 네,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당히 신선한 맥주예요.
5: 네, 진짜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공배.
4: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괜찮으신가요?
5: 아우, 진짜 시원해요.
4: 아, 감사합니다.
5: 엄청나게. 아, 진짜 이천에서 이런 특별한 술 찾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어, 진짜로.
4: 저희 괜찮으시면 이 쌀맥주의 맛의 좀 특별함을 좀 더 느끼실 수 있도록 다른 맥주랑 비교를 준비했는데 괜찮으시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5: 아, 진짜로?
4: 네네.
5: 감사가 많아요. 여기 장 보아서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4: 네, 가시죠, 가시죠. 저희가 맥주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요거는 영국식 잉글리시 에일이고요.
5: 오, 잉글리시 에일? 네. 오, 맛있긴해요.
4: 어,
5: 저는
4: 그쵸.
5: 그런 쌉쌀한 맛이 진짜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4: 아, 정말요?
5: 네.
4: 그래서 요거를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이천 쌀밥락을 드시면 아, 쌀이 이런 맛을 내구나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괜찮으신가요?
5: 오, 똑똑하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아, 야, 이렇게 비교 잘 되는 거예요.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4: 요거 에일 먼저 마셔보죠.
5: 아, 이거 먼저?
4: 네.
5: 와. 근데 이거 음식이랑
4: 네.
5: 이 맥주는 제 생각에는 조금 페이링 조금 어렵긴 해요.
4: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천 쌀밥 라거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처음엔 없는 맥주였어요.
5: 없었어요?
4: 네, 왜냐하면 이천에서 맥주를 만드니까 주변 분들이 다들 야, 이천이면 쌀맥주 만들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양조사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프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5: 그러면 저는 깊은 인상이 남았어요. 지금 계속 땡겨요. 진짜 계속 땡겨요. 아, 역시.
4: 건배.
5: 짠, 친친. 에, 이탈리아 말로 친친.
4: 아.
5: 어, 역시.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걸 진짜 예술이에요.
4: 아, 감사합니다.
5: 사실 오늘 저는 2000살 정도에 많이 이거 샀는데
4: 아, 네네네. 네,
5: 저는 조금 아이디어 있어요.
4: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5: 간식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근데 튀긴 거. 어. 튀김 주먹밥.
4: 튀김 주먹밥요?
5: 네. 우와.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요리 있어요.
4: 어, 아란치. 거예요?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아시죠? 들어봤어요.
5: 네, 아시죠? 어. 튀긴 것이라서
4: 네.
5: 오, 이거
4: 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5: 에이,
4: 쌀이랑 쌀이니까.
5: 너무너무 진짜 짤떡궁합이에요.
4: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5: 네. 그러면 우리 이따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 좋아요, 좋아요.
5: 네, 좋아요.
4: 좋아요, 좋아요.
5: My friends, look at this. Another time, a very cool place to cook. Just in front of this very, very delicious beer, I'm cooking with our star of today, Ichon Sal, Ichon Rice. Today, I'm going to prepare 주먹밥 튀김. That means fried 주먹밥. In Italy, we call it arancini. Maybe you heard about that. Arancini means a small orange because they are round and they are fried. So they become golden like an orange. So thinking about that, I decided to make the filling a little bit fun. So I prepare 3-1. Before starting with the first one, which is cheese and ham, I have to season the pap, the cooked one. So let's start with some salt and then nice sesame oil. I mix very nice and thoroughly, and then this is gonna be okay. That's perfect. I already had my little rice ball. So with this one, now I just let it sit for a little while I'm preparing all one by one the fillings. So let's start with cheese and ham. So here is the ham that I bought right before in the supermarket. I will have to just cut it and chop it as thin as possible.

0: dann.
1: 아, 이거 진짜 매력이 있어요. 시원하고 신선하고 그런 쌀자 그런 달달한 맛도 뒤에 네네. 있어서 오, 계속 마시고 싶어요.
0: 이제 이런
1: 튀긴 주먹밥 세 가지
0: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1: 햄 앤 치즈, 김치랑 돼지고기
0: 그리고
1: 참치 마요
0: 그리고 저는
1: 김
0: 아, 김까지?
1: 네, 김까지. 이렇게 조금 또 다르게 만들었어요.
2: 네네.
0: 어떠세요?
2: 빨리 먹고 싶어요.
1: 먼저 햄 앤 치즈. 아, 왜냐면 살짝 제일 순한 맛이에요.
2: 아, 네.
1: 예.
2: 네.
1: 아이고, 손으로. 무조건 손으로 해야 돼요.
2: 너무 맛있어요.
1: 맛있어.
2: 되게 크리미한데요. 맥주가 지금 뒤에를 딱 쳐져가지고 깔끔하게 떨어져요.
1: 그렇지. 너무너무 깔끔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2: 네, 그 다음은 튜나.
1: 튜나. 자. This is very, very, very easy to do at home. Oh, you have to try to do this. Oh, it's so good.
0: 이제 김향 입안에 있어서 이거 한번 이거 해보고 싶어요.
2: 어때요? 괜찮으세요?
1: 최고! 최고! 그리고 역시 이천살 다르네요.
2: 괜찮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1: 고소함이 많이 나요. 그리고 똑같은 고소함이 여기서도 나요. 그래서 입안에 연결이 너무 잘 돼요. 맞죠?
2: 네네.
1: 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제일 센 맛으로.
2: 전 이게 너무 기대됐어요.
1: 예. 제 생각에는 네네. 오늘의 킥 매운맛.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명 관음상입니다. 11명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먹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야, 저희가 지금 네.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삼청동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0: 이 삼청동에 오면은 저는 정말로 그 예술적 향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삼청동에는 정말로 대표적인 갤러리들과 미술관과 네. 궁과 네. 정말 좀 약간 이곳에는 쉬었다가 힐링해서 재충전해서 가는 곳? 그런 마을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 삼청동에서는 주의할 게 있어요.
0: 삼청동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네. 그런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니 여기서 뭘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1: 대성 씨가 굉장히 해피해피하신 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막 좋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술품을 놓치고 다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넓고 높게 보면서 다녀야 돼요.
0: 교수님, 네. 제가 아테드시티를 네. 하면서 네. 약간 예술적 레이더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1: 그건 제가 인정하죠.
0: 저는 이 돌멩이 하나를 봐도 이게 예술품인지 그냥 땅바닥에 있는 돌멩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거든요.
1: 네, 그럼 대성 씨가 잘 찾을 수 있을지 제가 지켜볼 건데 내기 하실래요? 놓치나 안 놓치나?
0: 아, 내기요? 그 내기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1: 1.
0: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적지를 한번 가보시죠.
1: 네, 가보죠.
0: 네. 자, 일로 갈까요?
1: 일로 가요? 네.

0: 지금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1: 네. 네. 대성 씨.
0: 네.
1: 대성 씨 졌다. 스타 놓쳤잖아.
0: 제가요?
1: 어, 제가 넓고 높게 보라고 했잖아요.
0: 없어요.
1: 아이, 위를 보세요. 위를 보세요.
0: 저거예요?
1: 네.
0: 아, 와, 저기 있었구나 작품이. 야, 그냥 진짜 지나갈 뻔했어요.

0: 저 작품은요,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지붕 위를 걷는 여자거든요. 근데 대성 씨 그거 알아요?
1: 뭐요?
0: 광화문에 해머링맨 있는 거?
1: 네.
0: 그것도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작품이거든요. 아. 그게 광화문의 랜드마크가 됐잖아요. 이제 그 노동의 숭고함, 그리고 이제 현대인의 약간 기계적인 삶과 현대인의 고독을 또 표현한다고 하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약간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조금 더 예술적이고 우리가 쉴 수 있고 그런 동네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재충전하는. 그래서 좀 더 현대인이 유쾌하게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밝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설치된 게 아닌가 싶어요.
1: 저는 좀 무섭습니다. 야, 제가 진짜 하나 놓쳤네요. 진짜 이 삼청동에는 정말로 넓고 높게 보면서 걸어 다녀야지 저런 예술 작품들을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또 있어요. 또 찾으러 가봐요.
1: 또 있어요, 저런 네. 게? 교수님.
0: 네?
1: 저거 뭔가 좀 예술 작품 느낌 나거든요?
0: 아, 너무 가까이 있었다.
1: 맞죠?
0: 응.
1: 봤죠?
0: 내기 비겼다.
1: 저거 뭐죠?

0: 교수님, 이 작품을 딱 보니까 제가 느끼는 어떤 느낌은 굉장히 아름답지는 않아요. 일단 느끼는 거는 제가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뭔가 그 로보캅이 사람을 구한 듯한 느낌이랄까?
1: 네.
0: 네. 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아, 그래요?
0: 이게 무슨 작품이죠, 이게?
1: 이거 이용백 작가의 사이보그 피에타라는 작품이거든요.
0: 오, 사이보그 맞네요, 사이보그는?
1: 네.
0: 오, 로봇캅 느낌 났어요.
1: 원래 피에타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비통하게 안고 있는 그런 예술품을 가리키는 걸 통칭하는 거거든요.
0: 그게 피에타구나.
1: 네. 근데 이 이용백 작가의 사이보그 피에타를 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0: 저 하얀 색깔, 저 성모 마리아인 거죠?
1: 네.
0: 그걸 나타내는 게 조금 좀 대충 만들었다?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아, 그런 느낌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0: 네네.
1: 저게 저런 조형물을 만들 때 저렇게 소조로 흙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약간 책받침 같은 거나 플라스틱 같은 걸 껴가지고 틀을 만들어요. 거푸집을.
0: 거푸집을.
1: 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흙을 파낸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재료를 부어 넣거든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저 겉에 틀은 앞에 거푸집이라고 할 수 있고, 저 예수님은 이제 재료를 넣어서 만든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용백 작가 같은 경우에는 거푸집도 버리지 않고 작품의 하나로 쓴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이제 내가 나의 시신을 아는 모습.
0: 네네네.
1: 그거 내지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은 한 몸이다.
0: 한 몸이다.
1: 그런 약간 다층적인 의미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0: 오.

0: 갤러리 안에 들어오니까 네. 작품들이 네. 일단 저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네. 너무 화사하고 예쁜 것 같거든요.
1: 네. 여기는 윤석남과 윤석구 두 남매가 전시를 하는 곳이에요.
0: 남매예요?
1: 네. 원래 윤석남 선생님은 미술을 전공하진 않으셨는데 너무너무 미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40세부터 그림을 시작하셨대요. 저는 윤석남 선생님의 드로잉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미술을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거를 표현하면 전공한 사람보다 훨씬 그 대상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

0: 그럼 반대로 그 동생이었던 네. 윤석구 선생님의 작품은 어떤 느낌인가요?
1: 윤석구 선생님 역시 네. 약간 이제 버려진 사물들, 아... 뭐 나무들, 그래서 이제 버려진 그런 상처받은 것들을 헝겊으로 붙이고 싸매고 하면서 헝겊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 다시 팝적으로 탄생하기도 하고 다시 원래 성격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예술품으로 탄생시키는 윤석구 선생님이나 윤석남 선생님이나 버려진 것들을 다시 살리고 재생시키는 약간 진홍곡 같은 느낌?
0: 진홍곡.
1: 저는 진짜 윤석남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게 86세신데 그 전에 전시들을 보면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그 여성의 그런 큰 스케일을 전시를 하는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물론 여성이라고 못할 것은 그렇죠. 없겠지만 네. 와 정말 그 에너지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0: 저도 꼭 가서 한번 나 뵐 기회가 있다면 네. 뭐 드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1: 정말 찾아가 보고 싶어요.
0: 아, 진짜 멋진 작품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0: 야, 요 밖에는 되게 현대적인 카페들이나 그런 것들이 쫙 줄비에 있다가
1: 네.
0: 요 안으로 쏙 들어오니까 마치 그한 폭의
1: 네.
0: 산수와 그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제 그림
1: 네.
0: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즈넉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거든요.
1: 네. 여기는 월전 장우성, 정우성이 아니에요. 장우성 선생님이 세운 미술관이에요.
0: 장우성 선생님이 누구시죠?
1: 제가 아까 넓고 높게 보라고 했잖아요.
0: 네.
1: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0: 뭐죠?
1: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이분이세요.
0: 아, 이분이 장우성 선생님이십니까?
1: 네.
0: 아. 그럼
1: 네.
0: 장우성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죠?
1: 장우선 선생님은 한국 현대화가인데요. 전통 채색 공필화법? 그런 거를 배우셔가지고 한국적 수묵화를 거의 정립시키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아, 잘 알려진 게 국회의사당에, 백두산 천지도 그것도 그리셨고, 또 현충사에 충무공 이순신 영정, 그리고 또 세종대왕 기념관에 집현전 학사도도 그리셨어요. 그래서 여기 미술관은 이제 선생님의 작품과 그리고 또 수집품들 그리고 또 동양 문화권의 이제 외국 작가들과 또 우리나라의 동양화 작가들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에요.
0: 아, 이것이요?
1: 네.
0: 야, 그동안 저희 아트앤드시티가 많이 이제 전시관을 많이 다니면서 약간 그 동양화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1: 맞아요. 네.
0: 오늘 그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그 아쉬움을 촉촉하게 적셔.
0: 네. 얼른 보고 싶은데요?
1: 네. 그러면 보러 가시죠.
0: 네.
1: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아, 일단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1: 네, 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한국화 전공 근무하고 있는 조상열입니다.
0: 아, 조상열 교수님.
2: 교수님, 네.
0: 지금 다 느낌이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딱 그림을 보자마자 굉장히 젊은 작가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림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되게 젊게 다가왔거든요.
1: 네네네.
0: 그 젊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1: 아니, 나이 들었다고 실망하시는.
0: 아니, 실망한 게 아니라 그만큼 되게 작품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되게 젊음의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1: 그것은 아마 그 좀 더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동양 산수화의 기본적인 기법이 예, 그대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좀 더 현대화시킬까 이러한 고민 속에 나온 게 채색으로 산수화를 그려보자 해서 지금 이 붉은 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2: 그 교수님 작품의 이 붉은 산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1: 네네.
2: 이 붉은 산의 의미가 무엇일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여기에 또 비행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소폰이 이렇게 병치돼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의 조합은 어떤 의도로 배치하신 거예요?
1: 붉은 산이 나오게 된 기본적인 것은 제가 그 유년 시절에 겪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 제가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죽음 직전에 느꼈던 그 붉은색의 그 강렬함? 그것이 아마 제 작품의 붉은색으로 녹아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소폰과 비행기가 제 그림에 녹아 들어가는데 색소폰은 제가 식구들을 그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5년 동안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그 허전함을 악기로 위로를 받아서 색소폰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비행기는 제 딸이 파일럿이에요. 그래서 제 딸을 그림 속에 형상화 시켜 넣은 겁니다.
2: 그러면은 이제 붉은 산은 어린 시절의 이제 공포.
1: 네네.
2: 그리고 색소폰과 저 푸르른 하늘은 지금 나를 치유해주는 그런 뭐 매개체들 그런 건가요?
1: 너무 잘 해석하셨는데.
2: 교수님의 붉은 산 내지는 붉은 산에 대한 공포. 그거는 언제까지 쭉 이어지실 것 같으신가요?
1: 붉은 산의 공포는 조금 희미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수영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물을 너무 싫어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기억 때문에. 그래서 그 공포감은 지금 많이 희석이 됐고 지금은 단순히 어떤 그 색이라는 조형?
2: 네.
1: 그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린 시절의 한 기억이 교수님의 예술 세계를 쭉 이끌어오고 붉은 산을 탄생시키고 그건 또 나쁘지만도 않네요.
0: 그렇네요.
1: 그 그림이라는 게 결국은 그 한 작가가 성장하는 과정과 성장 속에서 경험한 것들, 성장 속에서 사유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제 그림을 감상하시는 분들한테 요즘 현대인들의 도시 생활이나 이런 데서 받는 스트레스, 억압 이런 것을 제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고 신선한 청량감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보면서 제가 뭔가 리프레시 되면서
1: 네네
0: 청량감을 느끼고
2: 청량감 아주 좋아요. 오늘의 키워드 청량감.
0: 청량감을 느끼면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멋진 우리 교수님의 작품을 구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내일부터
1: 내일 오픈하고요. 네네. 14일간 전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그럼 준비지가 한창입니다, 지금.
1: 네, 지금 DP 중이죠.
0: 아, DP라고 하나요? 이렇게.
1: 네, DP라고 합니다.
0: 어, 그냥 그 말도 되게 고급스러운 다른 단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2: 디스플레이의 준말. DP.
0: 아, 네, DP라고 하네요. 네네.

0: The altitude here is 4,000 meters. It's hard to breathe in the air. While the land is closer to the sky due to its elevation, it's a barren desert. Before they can survey their surroundings, they're given medical checkups. Because there is less oxygen to breathe, people need to be checked for any signs of altitude sickness. They're on their way to a destination. Water gushes out from the underground. The white foam comes out with it. It appears to be a salt flat on a high-altitude desert. The blue-tinted water seems to hold something rare. This is a lithium mining operation that provides raw materials for batteries. The artificial lake is fed by underground water and needs to be checked regularly, mostly because there is lithium in the water.
1: 저 나오는 물은 저희 지하 관정에서 뽑아낸 염수가 되겠고요. 한 개 관정당 하루에 24시간 동안 1,000입방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관정이 나오기 때문에 요 폰드에 하루에 5,000입방 정도가 지금 염수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여기서 끝까지 이제 4km입니다. 4km이고 폭은 300m 정도 돼서 한 개 스트링이 축구장으로 비교를 하면 40개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가 저기 4개 스트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축구장 160개 정도, 그 정도 면적을 좀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닷물 농도의 한 3, 4배 정도 고농축된 염수기 때문에 이 폰드에 이제 물이 나오게 되면 하루에 1mm씩 소금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폰드 바닥에는 뒤에 보시면 이제 하얗게 우리 한국의 염전처럼 소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2: 그럼 이거를 먹어도?
1: 여기 이제 모래바람 때문에 흙이 많아서 드시기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2: 그럼 일반 소금이랑 여기 이 소금이랑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1: 소금 사이에 염수가 들어있다면, 예를 들면 이 폰드 같은 경우는 0.85 정도 되는, 0.85 리터, 그람 퍼 리터 정도에 되는 그 리튬이 들어있는 거죠.
0: So this artificial lake was made by pumping salt water deep underground. This salt lake has higher salinity levels than ocean water, and there's lithium in it. Using the sun to evaporate the water over 4 months, the lithium is slowly extracted. The water goes through several stages of extraction, using 7 reservoirs to mine the lithium. However, it's not ready to be used to make batteries yet. To remove impurities in the concentrated salt water that will only leave pure lithium, a chemical process is used. And it starts with converting lithium into lithium phosphate.
1: 지하에서 뽑아낸 염수에는 리튬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기타 등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중에 마그네슘과 칼슘을 공장에서 제거하게 되어 있고요. 마그네슘과 칼슘이 제거된 염수에 인산을 집어넣어서 인산 리튬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After removing impurities from the concentrated salt water to obtain lithium, it is then converted into lithium phosphate using chemicals. Before it can be used to make batteries, it still needs a few more necessary steps.

0: The lithium phosphate obtained after being treated with chemicals undergoes a second chemical process to acquire lithium hydroxide, which is an even more pure state. Now it's a raw material suitable for making batteries. Lithium hydroxide is the key raw material that goes into lithium batteries. Due to increasing production of electric vehicles, interest in lithium has skyrocketed.
1: 특히 여기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 칠레 리튬이 많이 나는 나라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자분들 들어와서 염모나 뭐 광산 이런 부분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쪽도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 수요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일어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 Et je préside Cyclope, qui est un institut de recherche sur les marchés mondiaux de matières premières et de commodités au sens large, c'est-à-dire non seulement la matière première, mais souvent aussi les produits de première transformation.
0: This professor is a specialist in commodity markets and also consults for the World Bank.
2: Dans la production de batteries. Et c'est une des raisons pour laquelle, lorsque on a commencé à voir le début du développement des véhicules électriques, donc le début de l'industrie des batteries, on a assisté à une flambée des prix du lithium, puisque c'était une utilisation nouvelle, et donc il n'y avait pas à l'époque les capacités de production suffisantes, qui est excédentaire, avec des prix qui, en 3 ans, ont perdu à peu près 80% de leur valeur, dans lequel on aura besoin de lithium. Eh bien, à ce moment-là, il est manifeste que l'on risque d'aller à un horizon d'une dizaine d'années sur un marché qui serait à ce moment-là déficitaire et donc avec d'assez fortes tensions sur les prix.
0: As Professor Shalmung predicted, the market price of lithium experienced wild swings, mostly due to market forces and the state of the global economy. Regardless of the high price of lithium, EV production is rapidly increasing, and that has spurred higher production of lithium batteries, which signals that a lot more lithium is needed. Will lithium be the goose that lays golden eggs? This researcher authored a book about the geopolitics of lithium, which delves into the lithium problem in South America.
3: La idea de fiebre del oro en relación al litio, yo entiendo que es exagerada y falta de realismo. Porque hace creer que en el litio está fundamentalmente la riqueza. Y en este caso, la riqueza no está en el litio particularmente. La riqueza está en la capacidad tecnológica para realizar baterías y en la capacidad tecnológica para generar productos terminados como un auto eléctrico.
0: Now let's take a look at the key technology used to make batteries.
4: 어렸을 때는 과학이라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요. 뭔가 손에 잡히는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화학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을 만들고 이해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기 때문에 화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화학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많은 친구들, 많은 교수님들이 재생에너지나 이런 환경 문제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봤었어요. 그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었고 그 이후로는 아 재생에너지 쪽을 연구를 꼭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수소 일렉트로라이저 아니면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전환할 수 있는 촉매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chemical industry makes up a large portion of Korea's economy. At the forefront of his field, Professor Jong-woo Lim is a chemist who is carrying out advanced research on lithium batteries.
4: 이 방은요 지금 그 수분을 극도로 낮춘 방입니다. 배터리 자체를 만들 때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배터리 내부에 정말로 많은 이제 부반응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는요 그 리튬 배터리에 입자가 있어요. 거기 안에 리튬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실시간으로 그대로 우리가 시각화해서 이거를 비디오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0: Lithium is used as a cathode material for the battery. This material has brought innovation to energy storage. But how does the battery work?
4: 배터리는 이제 기본 4대 소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가운데 분리막, 그리고 이제 전해질로 되어 있는데요. 양극에는 수많은 양극재라고 말하는 그런 전이금속 산화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 입자들이 엄청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음극에도 마찬가지로 흑연이라고 말하는 음극재가 입자들로 어마어마하게 깔려져 있어요. 걔네들을 딱 깔아놓은 전극을 두 개를 붙여놓은 거고 그 사이에 얘네들이 절대로 물리적으로 만나면 안 되니까 분리막이라는 것으로 막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리튬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리튬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액체 전해질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리튬은 높은 에너지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흑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양극에 있는 들어와서 안정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발적인 반응이 되겠고요. 그때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에너지가 도선을 통해서 바로 전류로 흘러서 우리의 전기차와 뭐 핸드폰, 뭐 드론 등을 운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0: Although lithium-ion batteries are very efficient, they also come with fire hazards that has caused concern.
4: 지금 이런 많은 시민들께서 포비아를 느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발열이 나더라도 정말로 많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불로써 전파되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공학자들께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더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0: The biggest challenge to chemists today is developing a clean and safe energy source for sustainable growth.
4: A bicycle is an excellent mode of transportation and fun to ride.
0: This simple tool benefits the planet's environment. Since it's human-powered, there is no fuel cost. One of the longest pursuits of civilization is the search for cheap and clean energy. Not too long ago, locomotives were burning coal to move trains across railroads. The fuel source was coal. Then oil began replacing coal. This ushered in the automobile era that could transport 4 passengers, but it cost much more than a train fare. Oil prices rose as automobiles took over the roads, and global events have a big impact on the price of oil. Over time, fossil fuels like oil were blamed for causing global warming. That is when we collectively began searching for an energy source that would keep our planet safe. Scientists are turning their attention to space in the pursuit of clean energy.
5: 드디어 1.8m 망원경이 있는 돔까지 왔습니다.
6: 아, 이게 그 4층짜리 건물인가요?
5: 자, 1.8m 망원경 앞에 왔습니다.
7: 와, 규모가 꽤 크네요.
5: 네, 국내에서 가장 큰 연구용 망원경이죠. 이 망원경으로 밤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별의 일생에서 초기 단계와 마지막 단계,
8: 양 끝단에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전체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0: but because it readily reacts with other elements, planets. On Earth, hydrogen combines with oxygen to turn into water. When pure hydrogen molecules do appear, they escape into space. Recently, pure hydrogen is being used as an energy source. This hydrogen-powered bus is one example. As global warming reaches a critical point, people are taking clean energy and sustainability seriously. Hence, even the industrial sector is looking at hydrogen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1: 소장님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1: 지금 뭐 충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2: 네, 현재 수소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1: 아,
2: 네.
3: 그럼 지금 여기 그 관이 여기 통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2: 아, 수소 그 탱크는 네. 이 그 버스 경우에는 위에 있습니다. 위에.
1: 아, 위에 달려 있구나.
2: 네. 네. 위에 탱크가 다섯 개 들어 있습니다.
1: 다섯 개. 그러면 네. 하는 총 양은 얼마나 충전이 되나요?
2: 아, 6.3kg짜리 다섯 개 들어 있어서 총 33kg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1: 네. 네.
0: Although hydrogen fuel is not widely available, its potential to combat global warming, which is caused by carbon dioxide emissions, is high as its only byproduct is water. Unlike a gas station, this hydrogen charging station holds a hydrogen storage tank. How is this hydrogen, which is abundant in space but rare on Earth, produced? I visited a hydrogen production plant. This facility produces and stores hydrogen for charging stations.
4: 네. 여기는 간략하게 네. 생산된 수소가 아. 모여드는 큰 뱃셀입니다.
1: 네. 물을 분해해서 전기를 증류를 해서 예, 넘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0: pure hydrogen is produced here through electrolysis that splits water. The chemical formula of water is H2O. This means it is made of two hydrogen atoms and one oxygen atom. Then an electrical current is used to split the water molecule into hydrogen and oxygen. This will produce pure hydrogen. Because hydrogen fuel can, in effect,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it is labeled green hydrogen. But making this green hydrogen requires energy, or to be more exact, electricity. The electricity is obtained from wind farms, wind turbines that harness the power of the wind.
5: This 기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전기 점검 진행하고 있습니다.
0: A technician will inspect this wind turbine. 100m.
5: 이 파트가 발전기입니다. 제너레이터라는 발전기. 반대로 생각하시면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모터는 이제 전기를 받아서 회전 에너지를 내는 거고 이거는 회전 에너지를 받아서 전력을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4.3MW의 기종인데 4.3MW 하루 풀 출력을 생산한다고 하면 1MW당 1천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6: 예, 다 1천만 원.
5: 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 This single turbine generates a daily revenue of $26,700, but it needs a particular element to work. Not only is this element hard to mine, but it's also difficult to refine. It's a rare earth element. This is the same generator that we saw on the turbine. Inside this machine, there are powerful magnets made from rare

0: earth minerals.
1: 희토르 자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주 재료는 네오디늄,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디스프로슘, 그 다음에 철,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토르 자석 중에 가장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는 자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0: By using neodymium, it's possible to make powerful and lightweight magnets.
1: 이쪽에서 봤을 때 11자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이 모듈 자체가 우리가 뭐 코어 모듈, 자석 모듈이라고 하는데 요게 전체 이 발전기 한 대에 120개가 있고 요 모듈 하나당 자석은 두 개씩 들어 있습니다.
0: Not only are rare earth elements key materials in the energy sector, but they are also in high demand in the tech sector.
2: 희토르 중에 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네오디늄일까요?
1: 네, 제일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네오디늄이고요.
2: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나요?
1: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세계 시장에 그 판매되고 있는 건 9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0: To extract hydrogen through electrolysis, electricity is required, and that was supplied by a wind turbine. But the generator inside it needs a rare earth element. To generate clean energy in its truest form, it takes a multitude of processes. Is there a way to obtain such energy more efficiently and with fewer steps?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She came to Gyodong-do to ease her disappointment.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네요. 네. 네. 여기서 뵐 줄 몰랐네. 네. 반갑습니다.
3: 네. 언제 오셨어요?
2: 네, 어저께 왔어요. 네.
1: 네. These are the people she met at the annual memorial service for the guerrilla fighters held in Gyodong-do.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 충성.
2: 충성.
4: 충성.
5: 아유. 오셨네.
2: 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2: 네.
1: This gathering spot for displaced residents is also the office of the Veterans Association, where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s Urji Tiger Brigade gather.
7: 여기서 지금 이 장소가
2: 네.
7: 나 5년은 젊어졌어.
2: 5년 더 젊어지셨어요?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7: 어?
2: 성함.
7: 김.
2: 김.
7: 맑을 청자. 30년의 풀을 청.
5: 청산.
7: 밀산.
5: 김청산.
2: 네. 어머님은요?
8: 네. 민옥순이요.
2: 어, 이름 좀 멋있네요.
8: 민옥순. 황해도 연하루.
2: 연하루?
8: 연하루 지루지.
7: 미산리.
8: 미산리.
7: 미산리야, 미산리.
8: 미산리.
2: 미산리. 생년월일은요?
8: 34년생이요.
2: 어, 젊으시네요. 네, 아버님은요?
9: 최복렬.
2: 네?
9: 최.
2: 최 씨예요? 어느 최 씨예요?
9: 해주.
2: 해주 최 씨예요? 어, 저도 최 씨인데. 저는 강릉 최 씨예요.
9: 아,
2: 네, 최.
9: 봉.
2: 봉.
1: Today she plans to listen to the stories of the veterans and the experiences of the 8240th soldiers who, like her father, roam the battlefields.
2: Field inside.
10: 오공군이 한 저 6.25 전쟁에 참가해서 조종사들이 많이 함포에 맞아서 북한 지역에 떨어졌어요.
2: 네.
10: 여기서 작전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자기네 고향 땅이니까는 어느 논두렁 누구네 밭에 떨어진 것까지 다
2: 알죠. 그렇죠.
10: 예. 그 동네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앞에 해가지고 작전을 펴니까는 좀 좋아요.
2: 네.
10: 그렇게 해서 그 조종사 구출 사업이니 또 극동사령부에서 정보가 없어가지고 오폭을 많이 해서 그냥 민간인 폭구고 그러니까는 8240 부대가 창설되고 나서는 정확한 폭격을 하는 거야.
2: 네.
10: 전부 고향이 거기니까는 네, 어디 어디 몇 지점에 갔다가 그냥 인민군이 주둔한다. 오늘 저녁에 야간 열차로 다 군량미가 간다. 뭐
2: 네.
10: 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습 작전 들어가고
2: 그렇죠.
10: 와서 공군에서 폭격을 해주고
2: 그 훈련 받을 때 힘들었어요?
9: 네.
2: 네? 훈련을
10: 훈련 받아 낙하산.
2: 낙하산 훈련 받으셨어요?
9: 아, 네, 네. 공수.
2: 히디르 이곳에
9: 네, 네, 네. 공수 후연을 1952년도에 창설이 됐어요. 120명 티오가 120명이에요. 120명 중에서 16명이 평양에서 낙하했습니다. 16명이.
2: 16명이요. 몇 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9: 돌아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순한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2: 네.
9: 그 사람들 탐광으로 나갔대요.
1: Though one might expect these memories to have dulled or faded over more than 70 years, vivid testimonies poured out as if it all happened only yesterday.
10: 들어갔어요.
1: Every single word is living history. We must record and remember these stories before it's too late. The guerrilla fighters, who were teenagers at the time, have now become veterans in their 90s. And since it is uncertain how much time they have left, this meeting is immeasurably precious and invaluable to Monica.
2: Yeah, here we go. Oh. 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도 제 아버지랑 같이 전쟁을 겪었고 같은 또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 훈련 받고 다시 작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이북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또 이분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면 또 아직도 살아계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고맙고 예, 오늘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1: We visited the home of a veteran we met at the Gyeongdo Veterans Association gathering place.
6: 요거 결혼 사진 찍은 거고 가족 사진.
1: The couple in the photo are guerrilla fighters from Yeonbaek, Hwanghae-do Province, who met and married while serving in the 8240th Unit.
6: 하던 날
11: 어떻게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6: 그 부대 명수학이라고 있어요. 보급교 하던 양반이 나를 저 양반한테 중매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11: 그때 8240에 여자 대원분들이 좀 많았어요?
6: 여자 대원 우리는 거기 있을 적에 여자 대원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오빠 부대 부관이 김일대인데요 부관인데 니들 그렇게 있지 말고 여기다 저기 해놓게 니들 적지에 들어가서 정보해와라.
1: Miss Min Ok-sun, who was in charge of intelligence operations, became the first woman to be recognized as a Korean War Irregular Forces Meritorious Service recipient in 2022.
7: 저는 8240 부대 타이거 여단이라고 해야 더 빨라요. 타이거 여단 2중대 6소대 선임하사 김청산입니다. 그 적지에 들어갔지 아주 그냥 예방 쳐가지고 척하고 싸우러 들어가고 그랬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따지고만 한 100m 한 150m 이렇게까지도 접근해가지고 싸웠으니까. 내가 그때만 해도 젊은 피가 끓어올라서 그놈들한테 쫓겨나온 게 그게 한이 되고 그리운 부모 형제를 떠나고 그리운 내 강토를 갖다 버리고 버리나 어쩔 수 없이 쫓겨나오니까 버려진 거지 말하자면 이게 우연수지 우연수 아주.
1: Though they sacrificed their lives to reclaim their homeland, they now find themselves in a situation where they can never return.
7: 보고 싶어도 가는 세월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어.
6: 3개월만 있으면 평화돼서 들어온다고 잠깐만 나갔다 들어와라 한 거에 벌써 70년이 넘었으니 세상에.
1: The passage of time seems so cruel and unfair. Time is running out for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 Since most of the survivors are in their 90s, they have difficulty moving around, and their health is deteriorating day by day.
12: 그동안은 정형외과 안 오셨잖아요.
10: 예.
12: 네.
10: 그동안은 못 왔죠. 뭐.
12: 그러니까. 그동안에 뵙고 싶었는데 말이야.
10: 예.
12: 네. 근데 어떻게 지금 어디 특별히
10: 예, 여기 뭐 다리 뭐 이런 다 이상이 없는데요.
12: 네.
10: 이 걷질 못하는 거 힘이 없어서.
12: 한번 무릎 좀 볼까요?
1: 93-year-old veteran Mok Sung-gyun, who served as a squad leader in the Ulchi Tiger Brigade, is also not in as good health as he used to be. Still, he feels somewhat relieved knowing that he has a hospital he's been going to for 50 years, where he can go anytime he feels unwell.
13: 69년도부터 여기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양반이요, 이 어른이 우리 제가 갖다 입원시켜 놓은 거 꼭 그 얼마다 얼마에 따져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치고 현재까지 수백 명이 여기다 거쳐 나갔지만은 이 저 돈 때문에 밖이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1: The late chairman Kim Yun-kwang, the hospital's founder, treated countless veterans during his lifetime and spared no effort in providing medical support, especially to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 This was because he too was a veteran of the 8240th unit. A graduate of Pyongyang Medical University, he defected to the South after the Korean War and served as the director at the Ulchi Tiger Brigade Hospital. 아이고. Since his passing in 2021, his son has been carrying on his father's legacy. Just as his father did, he provides not only medical treatment, but also the utmost respect to the war veterans who visit the hospital.
14: 이렇게 보면은 사실 참전 용사들이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저렇게 그 어려울 때 진짜 나라를 위해서 나와서 싸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우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나가서 싸우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는 저 미국처럼 확실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These are the unsung heroes who rushed into battle for their country without expecting any reward. Now it is time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restore their names and honor. To this e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Support Team has been established and is traveling across Korea to find hidden heroes.
15: 요 사진은 어떻게 찍으신 겁니까? 이것 때문에
16: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 부대에서 누가 찍어줬는데 분명히 네. 찍어줘서 내가 이사단 그
15: 육사단
16: 가가지고 네. 아 육사단 네. 그것은 누가 찍어줬는 거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15: 요 사진 뒤에
1: 히로 이 상호 was a member of the Kirkland unit that operated primarily along the east coast. During the war he was known as 이흥우. Since he had no official documents such as a discharge certificate, the only evidence he had to prove he was a member of the 8240th unit was just two photographs. This was a major challenge for the compensation support team. The source of the photos was unclear, and above all, the fact that he had changed his name from 이흥우 to 이상호 after the war ended only added to the confusion.
15: 이상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흥우였다는 데 대한 입증 자료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출했던 사진을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제출 당시에는 여기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중간에 종이가 붙어 있어서 이 글씨가 식별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감정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흥우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에 이흥우가 있다고 해서 이 이흥우가 그 이흥우라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봤던 게 이분이 제출하신 사진 중에는 이 1954년 3월 5일 날 촬영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라는 것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8240 유격대원들이 육군에 편입되는 그 퀵실버 작전이라는 요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소속돼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커크랜드 부대는 요 시기에 각 육군 부대로 갈 수 있었던 걸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부대라고 하셨다라면은 이 시기에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를 해서 이제 이 두 분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검증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In reality, most irregular soldiers are in their 90s. And many cannot recall their activities or operational situations from that time. Additionally, the lack of proper photographs or official documents, like discharge certificates, often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prove their service records. However, the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Support Team does not overlook even the smallest clues. Through scientific verification and objective procedures, such as document comparison, handwriting analysis, and photographic examination, they are verifying the applicant's contributions. The 8240th Unit, whose members risked their lives to defend the nation, had been denied compensation simply because they were affiliated with the U.S. military, and held civilian status rather than that of irregular soldiers. Fortunately, in 2021,

0: The enactment of the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Act opened the door to compensating them for their sacrifices.
1: 네. 네.
0: 고맙습니다. Thanks to this hero, Jeong Geum-soo, who served in the 8240th Unit's Torchlight Unit, has finally had his contributions recognized.
2: 그저 동네 저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해서께 궁금해서 형들 뭔데요 물어보니까 너 검수 갈래 이러더라고. 뭐 뭔데요? 그러니까 야 가면 검정차고 선글라스 끼고 말이야 폼 잰는데라고 이러더라고. 뭐 그래서 아 그런 거 좋다고 이제 뭣도 모르고 뭐 좋다고 내택 가라고 말이야 내달랬죠.
3: 그럼 실제로 가셨던 8240은 어땠었어요?
2: 이제 라카산 비행기에서 뛰는 거 모방대로 해놓고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낮은 데서 착륙장 써요. 착륙 잘못하면 다리 부러져 버리니까 아유 그거는 뭐 생판이죠. 지옥이죠 지옥.
0: Hero Jeong Geum-soo enlisted in the Torchlight Unit at the age of 17. After receiving training in airborne and coastal infiltration, as well as intelligence operations, he infiltrated enemy lines and carried out guerrilla operations at the risk of his life. After his discharge certificate, issued following the armistice passed verification by the compensation support team, he had regained the honor of being recognized as a Korean War veteran 72 years after the war ended.
1: 이제 이 재대장에 저희들이 이제 조사 본부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네. 이제 공로자로 이제 인정이 되셨잖아요.
2: 네. 하루에 사갖고 그 증을 받았습니다.
1: 네, 아 보훈부에 직접 이제 신청을 네, 하셨어요. 네, 네.
4: 그 전엔 이런 게 있는 줄 모르셨어요.
2: 몰랐죠. 그러니까. 나는 비정규군
1: 비정규군이니까 아. 참전 유공자가 안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2: 그런 건 네. 생각도 안 하고 만약 한때는 그 병사구 병무청에 한번 네. 알아볼 거 싶다 네. 가봤자 그 내가 뜬 사람이 갔으면 무슨 힘은 안 있나 아마 그때 보지도 않을 거다 네. 아예 포기했죠. 네.
0: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identify and honor every single person who dedicated themselves to the nation.
2: 입고서 오래된 일이지만도 국가에서 몇 개나들이 책임져주니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5: (목소리) 보면은 미군 8240 부대원이 2만 5천여 명 정도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직 만 분 이상은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본인만 알고 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보상 제도 자체를 모르셨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신다면은 한번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상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널리 좀 홍보됐으면 좋겠습니다.
0: 'A meaningful event was held in June. It was the day when medals of military merit were awarded to irregular forces who had distinguished themselves during the Korean War, but had been overlooked for official recognition.
1: 잘 되셨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하셨는데.
6: 하여튼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0: 24 veterans who served in the 8240th Unit and the Yeongdo Guerrilla Unit were belatedly awarded medals of military merit.
7: 너무 감사하게 어쨌든 간에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나가서 군대 생활 고생 많이 했어요. 왜 차라리 살았을 때에 받으면 좋은데 오래 살긴 했지만 그래도 아쉽네 이렇게 혼자 오니까.
0: 올해 2025년 The moment when the long forgotten volunteer soldiers are once again remembered as war heroes. It is a time that feels like a gift to both the recipient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Because although it's late, they were remembered.
8: 뭐 제가 대리를 받을 건데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더 기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아임 라이브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출연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또 영집이라는 네 번째 정규 앨범을 내가지고 그 앨범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별로 사실 뭐 크게 곡별로 할 얘기가 있진 않아가지고요. 일단 곡을 짜왔고 그리고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이 있는데요. 그냥 일단 노래 많이 부르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걸로 일단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셨던 곡은 뒤척이는 허울이라는 곡이었고요. 앞으로 들으실 곡은 가짜 꿈이라는 곡이랑 어버버버라는 곡입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보통 이런 여러 곡을 부르는 방송에 나오면 제가 나중에 보면 맨날 뛰댕기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이 공연을 끝내보자 하고서 왔습니다. 아무튼 영집이라는 앨범이고요. 29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에 걸쳐서 완성을 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만큼 저한테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아끼고 제가 정말 너무 예쁜 옷을 입혀주고 예쁜 집을 지어주고 싶었던 그런 곡들을 1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낸 앨범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 약간 연합 방청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시키지를 않았는데요. 지금도 시키지 않을 거고 지금은 느린 노래 할 건데 혹시 저를 보러 왔는데 너무 그게 하고 싶으시다 계신가요? 소리를 내고 싶다거나 안 그래도 되나요? 아, 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만 참으세요. 박수정 등 지금 이 곡에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푸념이라는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푸념이라는 곡이었습니다.
0: 이제 마지막 곡을 할 차례인데요. 지금 부를 곡은 무얼 훔치지라는 곡이고요. 제가 2016년도에 발표를 했다가 다시 너무 아쉬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곡인데 제가 너무 아쉬워서 다시 음원 사이트에서 내렸던 곡입니다. 뭔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된다, 너 자신이 되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살고, 저는 또 나로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데, 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정말 내가 나로 정말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것을 훔쳐야지만, 궁극적으로 훔쳐내야지만 진짜 나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담아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이거는 생각보다 제가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영역의 노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 무얼 훔치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Knock, knock. The magical door to the world of K-animation is swinging wide open. Meet your instant new BFF, the adorable Catch. Tina Ping will have you hooked from the very first glance. Need a hand? Our Robocar Poly Rescue Team is always zooming in to save the day. How about tagging along on Pinkfong and Pal's super exciting quest to reclaim their lost magic? With the mysterious life forms Cabion by your side, you can become a Cabion master and save humanity like a total hero. Protecting children's innocence while igniting their boundless imaginations. That's the magic of Korean animation. K-Animation, the ultimate bestie for kids worldwide.
1: 우리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손장단을 치면서 음악을 즐기곤 하는데 이렇게 장단을 알고 나면 우리 음악을 한층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다고 하죠. 우리 음악은 음악마다 정해진 장단이 있어서 반주악기인 장구나 북이 그 장단을 연주하면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 연주를 합니다. 따라서 장단은 우리 음악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장단이 빠르기와도 관련이 있죠. 이 앞에서 들었던 판소리 춘향가 중에 초경, 이경은 민속음악의 장단 중에 가장 느린 진향조 장단에 맞춰서 소리를 하고요. 또 이것보다는 빠른 보통 빠르기의 장단을 중모리 장단이라고 합니다. 중모리보다 빠른 것은 중중모리 장단이고요. 아주 빠르게 몰아가는 장단은 자진모리라고 하는데요. 다음 무대에서 진향으로 시작해서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이렇게 장단이 점점 빨라지는 아쟁산조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변화하는 장단을 함께 느껴보시고요. 이어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단이죠.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굿거리 장단으로 시작하는 태평소 시나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뭐 하고 계셨어요?
2: 어제 쌀 도정하려고 벼를 갖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0: 맞지요. 저는 여기 이천 쌀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2: 그러면 안에 들어가셔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0: 아, 진짜? 오, 예. 맞습니다. 우와. 근데 이런 큰 키기에 뭔가요?
2: 여기는 쌀을 도정하는 정미소고요.
0: 정미소.
2: 네. 벼부터 시작해가지고 벼를 보관하는 탱크. 네? 그다음에 벼의 껍질을 까는 현미. 그다음에 현미에서 또 껍질을 까는 백미부.
0: 밥 네. 짓기.
2: 밥 짓기 직전에 담기. 쌀이죠. 에? 그럼 처음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0: 처음부터 이거 다

0: 그러면 이거 현미죠?
1: 네, 맞습니다.
0: 현미예요. 와우. 색깔도 살짝 노란색이죠?
1: 네, 네. 맞아요.
2: 현미에서 색깔을 벗겨낸 게 백미여서.
3: 네, 네.
0: 그러면 이렇게 도정하기 아직 완성되지 않아요?
1: 네, 완성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2: 턱발 기등을 거쳐서 돌을 한 번 더 골라내고 현미에서 백미로 넘어가는 그 과정, 폴리쉬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합니다.
0: 그것도 보여주시겠어요?
1: 네, 볼 수 있어요.
2: 다음은 백미 단계입니다.
4: 여기 백미.
2: 네. 네.
0: 와, 근데 향이 밥 향이 나요.
2: 맞아요. 일반인들은 쉽게 보시기 힘든 광경이긴 합니다.
0: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2: 이제 이 쌀이 포장되어지는 단계를 보러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0: 이거 그 계량기예요?
2: 네, 맞습니다. 위에 쌀이 받아져 있는 탱크이고 이제 계량기를 통해서 원하는 키로수만큼 저희가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봉투를 벌리고
0: 이렇게 쭉
2: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양 옆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발판을 밟으면
0: 이걸로? 재밌다.
2: 셰프님도 한번 해보시죠.
0: 아직 그거 해봐도 돼요?
2: 네, 해보셔도 됩니다.
0: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안에 넣고 네. 양옆
2: 네, 잡으시면 됩니다.
0: 잘 이렇게 세 개 잡고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후후 이렇게 자.
2: 네, 해보시면
0: 됩니다. 오, 됐다.
2: 마지막으로 위에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0: 와, 이거 이렇게 이거 쭉?
2: 네, 쭉 올라가서
0: 피조 잡고 싶어요.
2: 네. 네.
0: 오, 진짜 왔다! 혹시 저는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거 직접 구매해도 될까요?
2: 네, 구매 가능하세요.
0: 아, 진짜로?
2: 네,
0: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산물이랑 그리고 그 지역의 특별한 술 조합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도 어떤 특별한 술이 있을까요?
2: 요즘은 브루얼리 을르리라는 곳에서 이천쌀로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0: 아, 진짜요? 여기서?
2: 저도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0: 진짜 신기해요. 오늘 주인공은 쌀 플러스 그런 특별한 술, 쌀로 만드는 거, 맥주. 네. My friends, wow. Today looks very, very easy. I already found my star of today. And the sergeant name just told me that here in Icheon, very, very famous region for sal, for the rice, they are making a special mekju, a beer made with rice. Now I just buy this, and then let's go buy something else, because of course rice is a star, but I need something else to cook with.
2: 결제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오. 좋을 것 같아요. 오이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뭐. 튀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오늘 네. 맛있는 이천 쌀로 요리해야 돼요.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먹밥이랑 아란치니 섞여 있는 요리 하고 싶어서 속으로 어떤 부위가 좋을까요?
5: 그러니까 지방기 있는 거.
0: 지방 있는 거.
5: 네, 있는 거.
0: 맞아요.
5: 앞다리나
0: 맞아요. 앞다리? 네. 오케이.
5: 앞다리 줄게요.
0: 오,
5: 이걸 해서
0: 좋아요. 따져 주시겠어요?
5: 네.
0: 아, 이렇게 따져 주시면 진짜 그 고기의 식감도 우리 살릴 있죠. 수 있죠.
5: 네, 식감도 있죠. 네,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5: 네.
0: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세요?
3: 아, 네. 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 혹시 여기 브루웨리 열을 마실까요?
3: 아, 네, 맞습니다.
4: 오, 다행이다. 찾아왔다.
6: 한국어에서 을이랑 를이 단어랑 단어를 서로 연결하잖아요. 저희도 사람이랑 공간, 공간이랑 맥주 다 좀 연결하고 싶어서 이 을, 을이란 단어를 썼어요. 저희 이천 쌀밥 라거라고 하는 맥주가 있는데 이천 쌀로 만든 맥주입니다. 저게 저희 약간 시그니처 맥주입니다. 지금 괜찮으시면 새 맥주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4: 아, 진짜? 마침 목이 말랐어요. 감사합니다.
6: 네, 저희 이천 쌀밥 라거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와.
4: 오, 이거 색깔이 너무 특이하네요. 진짜 황금 색깔이에요.
6: 그쵸.
4: My friends, look at this. This is made with rice. I've never tried actually a beer made with rice. And inside here, there's Ichon rice. Not just a normal rice, a very special one. 오, 감사합니다.
6: 네, 맛있게 드세요.
4: 오,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진짜로. 오, 진짜 향부터 너무너무 신선하네요.
6: 네,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당히 신선한 맥주예요.
4: 네, 진짜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자, 공배.
6: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괜찮으신가요?
4: 아우, 진짜 시원해요.
6: 아, 감사합니다.
4: 엄청나게. 아, 진짜 이천에서 이런 특별한 술 찾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어, 진짜로.
6: 저희 괜찮으시면 이 쌀맥주의 맛에 좀 특별함을 좀 더 느끼실 수 있도록 다른 맥주랑 비교를 준비했는데 괜찮으시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4: 아, 진짜로?
6: 네네.
4: 감사가 많이 여기 장 보아서 한번 같이 올까요?
6: 네, 가시죠, 가시죠. 저희가 맥주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요거는 네. 영국식 잉글리시 에일이고요.
4: 오, 잉글리시 에일? 네. 오, 맛있긴해요.
6: 아, 그쵸,
4: 저는
6: 그쵸.
4: 그런 쌉쌀한 맛이 진짜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6: 아, 정말요? 네, 네, 요거를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이천 쌀밥 락을 드시면 아, 쌀이 요런 맛을 내구나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괜찮으신가요?
4: 오, 똑똑하네.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아, 야, 이렇게 비교 잘 되는 거예요.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6: 요거 에일 먼저 마셔보죠.
4: 아, 이거 먼저?
6: 네.
4: 근데 이거 음식이랑 네. 이 맥주는 제 생각에는 조금 페이링 조금 어렵긴 해요.
6: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천 쌀밥 라거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처음엔 없는 맥주였어요.
4: 없었어요?
6: 네, 왜냐하면 이천에서 맥주를 만드니까 주변 분들이 다들 야, 이천이면 쌀맥주 만들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양조사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프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4: 그러면 저는 깊은 인상이 남았어요. 지금 계속 땡겨요. 진짜 계속 땡겨요. 아, 역시.
6: 건배.
4: 짠, 친친. 에, 이탈리아 말로 친친. 아. 오, 역시.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걸 진짜 예술이에요.
6: 아, 감사합니다.
4: 사실 오늘 저는 2천 살 정도에 많이 아. 이거 샀는데
6: 아, 네네네. 네,
4: 저는 조금 아이디어 있어요.
6: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4: 간식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근데 튀긴 거. 오. 튀김 주먹밥이요.
6: 튀김 주먹밥요?
4: 네. 우와.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요리 있어요.
6: 어, 어떤 아란치. 거예요?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4: 아시, 들어봤어요. 네, 아시죠? 어. 튀긴 것이라서
6: 네.
4: 오, 이거
6: 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4: 에이,
6: 쌀이랑 쌀이니까.
4: 너무너무 진짜 쌀떡궁합이에요.
6: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4: 네. 그러면 우리 이따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6: 좋아요, 좋아요.
4: 네, 좋아요.
6: 좋아요, 좋아요.
4: My friends, look at this. Another time, a very cool place to cook. Just in front of this very, very delicious beer, I'm cooking with our star of today, Ichon Sal, Ichon Rice. Today, I'm going to prepare jumokbap twigim. That means fried jumokbap. In Italy, we call it arancini. Maybe you heard about that. Arancini means a small orange because they are round and they are fried, so they become golden like an orange. So, thinking about that, I decided to make the filling a little bit fun. So, I prepare three ones. Before starting with the first one, which is cheese and ham, I have to season the pap, the cooked one. So, let's start with some salt. And then nice sesame oil. mix very nice and thoroughly, and then this is gonna be okay. That's perfect. I already had my little rice ball. So with this one, now I just let it sit for a little while I'm preparing all one by one the fillings. So let's start with cheese and ham. So here is the ham that I bought right before in the supermarket. I will have to just cut it and chop it as thin as possible.

0: dann.
1: 아, 이거 진짜 매력이 있어요. 시원하고 신선하고 그런 쌀자 그런 달달한 맛도 뒤에 있어서 계속 마시고 싶어요.
0: 이제 이런
1: 튀긴 주먹밥 세 가지
0: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1: 햄앤치즈, 김치랑 돼지고기
0: 그리고
1: 참치 마요
0: 그리고 저는
1: 김
0: 아, 김까지.
1: 네, 김까지. 이렇게 조금 더 다르게 만들었어요.
2: 네네.
0: 어떠세요?
2: 빨리 먹고 싶어요.
1: 먼저 햄앤치즈. 아, 왜냐면 살짝 제일 순한 맛이에요.
2: 아, 네.
1: 네. 아이고, 손으로. 무조건 손으로 해야 돼요.
2: 너무 맛있어요.
1: 맛있어.
2: 되게 크리미한데요. 맥주가 지금 뒤에를 딱 터져가지고 깔끔하게 떨어져요.
1: 그렇지. 너무너무 깔끔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2: 네, 그 다음은 투나.
1: 투나. 자. This is very, very, very easy to do at home. Oh, you have to try to do this. Oh, it's so good.
0: 이제 김향 입안에 있어서 이거 한번 이거 해보고 싶어요.
2: 어때요? 괜찮으세요?
1: 최고! 최고! 그리고 역시 2000살 다르네요.
2: 괜찮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1: 고소함이 많이 많이 나요.
0: 그리고 똑같은 고소함이 여기서도 나요.
1: 그래서 입안에 연결이 너무 잘 돼요. 맞죠?
2: 네네.
0: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센 맛으로.
2: 이게 너무 기대됐어요.
1: 예. 제 생각에는 네네. 오늘의 킥 매운맛이에요.
2: 정말요.
1: 그런 것 같아요.
2: 정말요.
1: 오늘 진짜 이런 맛있는 맥주를 발견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저도 이런 좋은 페어링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진짜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2: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아요. Right, my friend? It was a very, very cool experience. We came to Icheon to discover the salt, to discover the rice. Very, very famous since a long, long time ago. And in a little bit different way from usual, I just put together the rice and the rice because they are made of the same thing. It's very, very incredible, right? So next time we will meet again, promise, with another delicious pairing, with another delicious ingredient, and for sure another very, very cool liquor. The last Brindisi, the last chin.
2: Chin.
1: Chin. Chin.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갈까? 준비됐어?
3: 이렇게 보면 팬과 아이돌의 관계일 수도 있겠다. 우진과 T의 관계는?
4: 가자!
2: 이제부터 내 드라마를 써갈 거야.

0: Today, K-Story brings you Wind Up the Movie. As the film version of the short-form drama Wind Up, which has over 30 million cumulative views. The Buzzworth film was invited to this year's Busa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Set against the backdrop of a high school baseball team, this story depicts the friendship and growth of two boys who aim for their dreams. Director Kim Sung-ho lent his detailed direction to the project. It highlights the charm of K-pop group NCT members Jeno and Jimin, who play boys whose lives become all about baseball. Let's watch Wind Up the Movie. A high school baseball player who throws blazing fastballs.
1: To the right!
0: Pitcher Yuji.
2: What's that?
3: 155. 아까보다 더 늘었습니다.
2: 아이고, 미래를 버릴 수가 없네.
3: 중앙 MVP가 어쩌다 그림에 떡이 됐을까요?
2: 투입해.
0: However, the moment the batter steps up to the plate.
4: 연습한 대로만.
0: Ujin's pitches fall apart. He suffers from the ifs, an inability to throw strikes whenever a batter steps up.
4: 나는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없는 투수다.
2: 언제까지 희망 고문할래?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응? 테스트 통과하기 전까지는 엔트리에서 제외다. 못 받아들이면 퇴출이고.
0: He's at the end of his rope. But he does not give up. He keeps practicing. Someone keeps his eyes on Ujin and heads to the batter box. Then he swings away.
4: Oh, home run! 뭐야? 나? 그래도 궁금하면 삼진 잡아봐. 야, 왜? 자신이 없어?
0: The new guy with a perpetual smile is transfer student Taehee. He stands at the plate with confidence.
4: Oh!
0: He's hit by a pitch and goes down. Ujin runs over.
4: Oh, can't play, 진짜.
2: 어?
4: 근데 뭐 철만해.
0: And as scared as he was, he gets angry.
4: 내 눈에 띄지 마라. 야, 맞긴 맞았어, 너.
0: With a warning, he leaves.
5: 야, 거기 계속 도망갈 거야?
4: 너 도망?
5: 그래, 도망.
4: 아, 진짜 상대를 말아야지.
5: 아, 잠깐.
4: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등에 파스 묻혀달라고. 아이씨, 진짜 미친놈인가? 미친놈이라니.
0: Well, what does Taehee want?
6: 근데 너 매니저 안 필요해?
0: Aha, he wants to be Ujin's manager.
6: 그딴 거 필요 없다.
0: From that day on,
4: 여기 앉아.
5: 신경 꺼라, 나 매니저 관심 없다.
0: Taehee keeps showing up despite Ujin's rejection.
6: 매니저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4: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6: 심은 닦고 얘기하자.
0: And when a senior won't train with Ujin, he quietly steps in.
6: 나랑 얘기할까? 내가 너의 공을 전부 다 받아낸다면 날 아주 깔끔하게 메이저로 인정하는 거야. 어때?
4: 못 받으면?
6: 못 받으면 뭐 깔끔하게 손절해.
0: So the two get at it.
5: 그래. 자, 네가 던질 수 있는 모든 공을 다 던져봐.
6: 슬라이더.
5: 체인지어.
4: 수직으로 떨어지는 커브.
0: Taehee honed in on the game is also pretty impressive.
5: 마지막은 짚고.
4: 이거 잡으면 네가 이기는 거다.
0: The last one is a fastball. But the ball misses the strike zone. Ujin is disappointed.
4: 야, 저 공 못해도 160은 될 것 같은데?
5: 160은 오바다.
4: 아니야, 방공공은 가운데로 왔어도 진짜 잡기 힘들었을 거야.
1: 그럼 뭐해, 볼인데.
4: 야, 스트라이크 던지면 되지.
7: But setting aside a bet, Tay encourages him.
4: 아니야, 끝났어.
1: 어? 네가 4개에서 이겼다고.
4: 왜, 난 공을 못 받았는데?
1: 대박 받을 수 없는 공을 던졌으니까.
4: 왜? 마음이 변한 거야? 매니저 하기 싫어?
8: 그럴 리가. 할 거야, 요즘 매니저.
7: The two bicker their way to becoming friends and began to really train as athletes and manager.
9: 그렇지, 그렇지.
7: One day, Woojin misses practice because of a cold.
10: 일어나. 훈련을 못 하느라 했지?
7: But the senior player crosses the line.
10: 너 요즘 이상한 새끼랑 붙어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병원 가봐라.
4: 말이 좀 심하네요, 선배.
7: And after he even criticizes Tae-hee, Woojin refuses to step down.
4: 선배한테는 꼭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10: 무슨 수로?
4: 제가 선배 삼진 잡으면 사과하세요.
10: 대신 내가 홈런 치면 너 그냥 야구부에서 나가.
7: Woojin ends up putting his whole baseball career on the line. Uh-oh. What to do now?
4: 한 번 더. 너 시선이 자꾸 흔들려. 글러브에서 시선을 떼지 마.
7: What impact does manager and friend Tae's advice have? This time, Woojin keeps his focus.
4: Strike.
7: Oh, he's getting a feel for things. Finally, it is D-Day.
4: 준비됐어?
1: 갈까?
7: Will Woojin be able to protect his dreams and his friendship with Tae-hee? A story about sportsmanship and friendship. It is the movie Wind Up the Movie. Let's hear what the director has to say. Jeno and Jaemin of popular K-pop group NCT appeared together showcasing a heartwarming story of friendship.
11: NCT를 잘 몰랐죠. 처음에는
12: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11: 정확하게는 제노와 재민의 캐릭터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누가 우진을 할 거나 누가 테일을 할 거나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미팅을 했어요. 두 배우가 이제 걸어 들어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너무 좋아. 너무 피부가 좋은 거여서 두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테일과 우진을 누가 할지 딱 알겠더라고요.
7: As a result, Jeno took on the role of Woojin. It was his first attempt at acting, and he also put a great deal of effort into baseball practice.
11: 야구를 연기로 하긴 쉽지가 않잖아요. 우진 역을 맡은 제노는 공을 던져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촬영할 적에 저희가 하루 종일 공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보통 실제 선수들도 경기에서 그렇게 많이 공을 던지지 않거든요. 어깨가 아파서. 근데 우진이 그렇게 던지고 다음날 또 촬영하러 왔는데 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참 연기자로서 혹은 프로로서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왔었고요.
7: Jaemin took on the role of Tae-hee, a mysterious transfer student.
11: 짧은 기간 동안에 몰입해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캐릭터를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요구를 했던 거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흥과 바이브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고 재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이런 캐릭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편하게 잘 했었고요.
7: The film was initially planned and produced as a short-form drama rather than a theatrical release.
11: 쇼폼이라는 형태니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에 되는 길이를 50개를 만든 거예요. 50부작으로. 그래서 약 90분 정도 되는 길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보는 어떤 그런 거라 팬들의 사랑도 너무 컸었고 제노제민도 너무 잘했고 그래서 이 영화제까지 오게 됐고 이렇게 극장 상영까지 하게 돼서 제노제민의 힘과 팬들의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 They expanded the format to meet audiences in theaters. This is the film Wind Up the Movie. The character from Wind Up the Movie spotlighted by K-Story.
4: 뭐야? 궁금하면 삼진 잡아봐.
7: It's Tae-hee who appears before Woojin, who is in a pitching slump.
4: 아, 그럼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1: 파스 좀.
7: At times playfully,

0: 너 시선이 흔들린다고.
1: And at times encouragingly, K stands by Uzi.
2: 어떻게 보면 팬과 아이돌의 관계일 수도 있겠다.
1: Jaemin perfectly embodied the character of Taehee with his signature bright and healthy energy.
2: 태희라는 캐릭터가 녹아들어서 가는데 조금만 걸으면 자꾸 춤이 나와요. 어떤 그 바이브가 자꾸 보여서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1: Shall we look forward to seeing Jaemin fully immersed in acting? A movie in which NCT's Jennie and Jaemin are cast together. This is the film, Wind Up the Movie.

해금은 두 줄로 된한 학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장류진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 창비 신인소설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단편소설집과 장편소설 번갈아 내고 있습니다.

제가 IT 업계에서 실제로 서비스 기획자로 10년 가까이 일을 했어요. 처음 입사하고 이제 신입이던 시절에 주말에 이제 문화센터에 소설 쓰기 기초 강좌를 듣게 되면서 소설 쓰기를 시작했는데요. 3, 4년 정도는 꾸준히 쓰다가 또 한 2, 3년 정도는 일도 바빠지고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소설 안 쓰는 기간을 가지면서 아, 내가 소설을 되게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써보자. 그러면 조금 더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 1년 정도 일을 쉬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습작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스스로가 약속했던 기간인 1년이 지나서 이제 재취업 준비를 하려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력서를 돌리고 하던 그 시기에 썼던 소설이 바로 이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아이러니하지만 이제 다시 일하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쓴 소설입니다. 제가 신인상을 받고 처음은 저의 이 데뷔작을 문예지에 발표를 할 때 제가 마지막 교정지를 송고하면서 그 작품한테 안녕 잘가 멀리멀리 가라 라고 마음속으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서 해외로도 가고 제가 못 가본 나라에도 가서 뭉클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쓴 이야기가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다는 건 좀 넓은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품으로서 제가 만들어낸 세계를 사이에 두고 다른 언어권, 문화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벅차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장편은 분량이 많다 보니까 앞뒤 중간 설정을 다 맞추고 제가 뿌려놓은 것들을 마지막에 수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긴 했는데요. 또 재미도 있었고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2017년도, 18년도에 실제 가상화폐 가격을 반영을 해서 써야 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맞추고 서사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좀 가장 많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도 쓰면서 재미있었습니다.

이거는 쓸 때의 제 취향인 것 같은데요. 저 뭔가 핍진하게 있을 법하게 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이야기가 소설이고 뭐 당연히 픽션이기 때문에 허구이지만 허구를 쓰더라도 뭐 있을 것 같이 핍진하게 표현을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화폐 가격도 그렇고 세 명이 세 대의 차를 각자 타고 나란히 달리는 장면을 쓸 때 제가 바다를 끼고 달리게 하고 싶었는데요. 소설의 배경이 구체적이고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다 보니까 그 바다를 끼고 왕복 6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도로가 있나 없나 막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 바다를 끼고 달리는 장면을 뺐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정이나 묘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는 그 애의 집 근처 카페에서 그 애를 기다렸다. 천의 얼굴에서 이 차를 마치면 내가 늘 택시로 내려주고 손을 흔들던 곳이었다. 너희 집 근처 그 카페야. 이제 퇴사도 했으니까 한 번만 툭 터놓고 만나주지 않을래? 기다릴게. 그 애가 나타났다. 주책맞게 눈물이 나왔다. 맹세컨대 나는 연애하면서도 이런 추태를 부려본 적이 없었다. 미안. 내가 같이 잘하고 싶었던 친구들이 다 떠나니까 속상해서 그냥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을까? 그의 한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차장님, 저 차장님은 정말 좋았어요. 반대 방향인데도 늘 같이 택시 타고 저 먼저 여기 내려주신 것도 고마웠어요. 차장님, 저 전문직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거기서는 미래가 안 보였어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하니. 내 미래가 될 수 없었던 내가 죄송하지. 지금은 달랐다. 이제는 자신이 있었다. 나는 내게 찾아온 마지막 아기새를 날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네, 제가 평소에 자신에 대해 의심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 잘하고 있어라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잘했어는 결과를 보여줘야만 들을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잘할 거야는 나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 라는 현재 진행형의 말이 불편하거나 긴장된 마음을 풀어지게 해주는 것 같아서 소설에 쓰게 되었습니다. 미라와 라라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미라 언니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캐릭터도 뭐 다른 소설이랑 똑같이 저랑은 굉장히 다른 성격의 인물이지만 이 미라 언니가 나이를 먹고 뒤늦게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 저랑 공통점이에요. 그 미라 언니가 회사에 다닐 때 회사에서 자기 자리에 컴퓨터에서 인쇄 버튼을 누르고 공용 프린터가 있는 곳까지 정신없이 달려간다라는 묘사가 있는데 그 묘사가 이제 제가 실제로 회사 프린터로 이제 공모전 같은 거 낼 때 깨끗하게 인쇄를 하고 싶어서 회사 프린터로 인쇄를 하고 누가 보면 안 되니까 프린터까지 막 달려갔던 그 모습을 반영을 한 거고요. 또 마지막에 미라 언니가 썼지만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어떤 망한 소설의 줄거리 세계를 주인공이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이 사실은 제가 습작 시절에 썼던 망한 소설의 실제 줄거리입니다. 거창한 목표는 없고요. 앞으로도 제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고 읽고 싶은 이야기들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섞어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툼발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섞어라! 해! 섰다! 해!
1: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3: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3: 택견은 중요 무용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용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용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용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3: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삶.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존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존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존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존불을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아임 라이브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출연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또 영집이라는 네 번째 정규 앨범을 내가지고 그 앨범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별로 사실 뭐 크게 곡별로 할 얘기가 있진 않아가지고요. 일단 곡을 짜왔고 그리고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이 있는데요. 그냥 일단 노래 많이 부르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걸로 일단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셨던 곡은 뒤척이는 허울이라는 곡이었고요. 앞으로 들으실 곡은 가짜 꿈이라는 곡이랑 어버버버라는 곡입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보통 이런 여러 곡을 부르는 방송에 나오면 제가 나중에 보면 맨날 뛰댕기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이 공연을 끝내보자 하고서 왔습니다. 아무튼 영집이라는 앨범이고요. 29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에 걸쳐서 완성을 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만큼 저한테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아끼고 제가 정말 너무 예쁜 옷을 입혀주고 예쁜 집을 지어주고 싶었던 그런 곡들을 1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낸 앨범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 약간 연합 방청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시키지를 않았는데요. 지금도 시키지 않을 거고 지금은 느린 노래 할 건데 혹시 저를 보러 왔는데 너무 그게 하고 싶으시다 계신가요? 소리를 내고 싶다거나 안 그래도 되나요? 아 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만 참으세요. 박수정 등 지금 이 곡에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푸념이라는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념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할 차례인데요. 지금 부를 곡은 무얼 훔치지라는 곡이고요. 제가 2016년도에 발표를 했다가 다시 너무 아쉬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곡인데 제가 너무 아쉬워서 다시 음원 사이트에서 내렸던 곡입니다. 뭔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된다, 너 자신이 되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살고, 저는 또 나로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데, 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정말 내가 나로 정말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것을 훔쳐야지만, 궁극적으로 훔쳐내야지만 진짜 나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담아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이거는 생각보다 제가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영역의 노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 무얼 훔치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2: 우리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손장단을 치면서 음악을 즐기곤 하는데 이렇게 장단을 알고 나면 우리 음악을 한층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다고 하죠. 우리 음악은 음악마다 정해진 장단이 있어서 반주악기인 장구나 북이 그 장단을 연주하면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 연주를 합니다. 따라서 장단은 우리 음악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장단이 빠르기와도 관련이 있죠. 이 앞에서 들었던 판소리 춘향가 중에 초경, 이경은 민속음악의 장단 중에 가장 느린 진향조 장단에 맞춰서 소리를 하고요. 또 이것보다는 빠른 보통 빠르기의 장단을 중모리 장단이라고 합니다. 중모리보다 빠른 것은 중중모리 장단이고요. 아주 빠르게 몰아가는 장단은 자진모리라고 하는데요. 다음 무대에서 진향으로 시작해서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이렇게 장단이 점점 빨라지는 아쟁산조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변화하는 장단을 함께 느껴보시고요. 이어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단이죠.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굿거리 장단으로 시작하는 태평소 시나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2: My name's Calico.
3: Technology that creates fantasy. Gonna be okay. So realistic that it blurs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 and the virtual. AI is turning both into an engine of innovation and a tool of danger.
4: 딥페이크, 딥보이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이제 심각한 위험 단계로.
3: We take a look at the progress brought by rapid changes and the consequences that follow.
5: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AI 이미지의 정교함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연애 사기 일당이 50대 여성을 속이고 5억 원을 빼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3: Deepfake technology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o generate fabricated images, videos, and voices. It was initially used to recreate celebrities in their younger days, or even bring the deceased back to the screen. But nowadays, it's increasingly being misused as a tool of crime,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issue. Requests to block access or remove false and sexually exploitative deepfake content have soared in recent years.
4: 과거에는 보는 것은 곧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믿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었는데 봐도 믿을 수 없구나라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다가가니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 This company develops so-called AI humans based on conversational AI. These lifelike virtual figures provide realistic interactions in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news, education, and finance. Founded as a chatbot company, it combined large language models to create more natural conversations and ultimately develop today's AI humans.
6: 저희는 이미지도 만들고 텍스트도 생성을 하고 영상도 만들어서 그런 촬영 없이 뭐 AI 교수님, AI 튜터 만드는 부분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인점포나 AI 브랜치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AI 은행원, AI 뭐 정치인, AI 역사 인물, 복원 인물들,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자식인 경우도 있고, 부인인 경우도 있고, 배우자인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원을 해서.
3: AI humans create avatars based on original facial and voice data. Our production team took part in the process firsthand.
7: 앞으로 제가 지금 이제 리코딩을 할 건데 피디님 목소리도 복제를 할 겁니다. 피디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제스처럼 하면 되고요. 원본 영상 기반으로 아바타를 만들기 때문에 피디님께서 갖고 있는 표정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그걸 클로닝을 하는 겁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YTL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정윤 PD라고 합니다.
3: Facial features are extracted from photos or short video clips and recreated as 3D models. Speech samples are analyzed for intonation, tone, and pronunciation to generate synthetic voices. The completed avatar can answer questions and interact like a real person.
9: 안녕하세요. 저는 지정윤 PD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정윤 PD 아바타입니다.
10: Hello, I'm producer Ji Jung-yoon. To be precise, I'm producer Ji Jung-yoon's avatar.
11: 大家好, 我是 PD 池廷云. 准确地说, 我是 PD 池廷云的虚拟形象.
3: High-quality avatars created from small pieces of data. With support for more than 150 languages, these avatars can be applied in a wide range of fields anywhere in the world. Anyone can easily create avatars capable of global communication.
12: 지금 사이버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배우가 아닙니다. 말 실수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다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텍스트를 입력하면 명확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3: In addition to AI humans, this company also develops technology to detect deepfakes.
13: "안녕하세요. 저는 X입니다. 폴슨과 교수님의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교수와
3: Recently, cases of deepfake videos targeting famous celebrities and spreading false information have surged. As synthetic technology becomes more sophisticated, it's becoming harder to tell fake content from real. To detect fake content, this company has introduced a multimodal detection solution that simultaneously analyzes video, images, and audio. It can determine authenticity within 5 minutes and detect false content associated with a certain individual by entering his or her information or related keywords.
6: 저희는 이제 딥페이크 탐지 관련된 부분을 방패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기술 관련된 부분들은 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창을 만드는 데는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고 많은 비용들이 투자되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후발주자로서 쫓아가면서 계속 탐지를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확률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술들을 통해서 1%라도 악의적인 범죄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3: What if someone maliciously used deepfake technology to manipulate your face and falsely portray you as a thief? Any of us can fall victim, not only celebrities. So now is the time to strengthen protective technologies and raise public awareness.
4: 산업혁명 때도 이제 그 사람이 동물을 데리고 하던 그런 일들을 기계가 대신한다고 하니까 다들 두려워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AI를 받는 보고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갖는 충격이 매우 크긴 하지만 결국은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3: AI human technology is already becoming a part of daily life. This is a futuristic unmanned bank branch where AI bank tellers welcome customers. The highly specialized financial sector is actively embracing changes to improve both safety and efficiency.
14: 네, 여기는 AI 브랜치고요. AI 은행원이 고객을 상시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이 직원의 개입 없이 원하는 은행 업무라든가 상담, 고객 관리를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지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3: The introduction of AI bank tellers is not simply about automation. The role is to quickly handle customers' repetitive inquiries, to reduce waiting times and help maintain a smooth workflow.
14: 은행에 진입을 하시면 과거에 종이 번호표를 발권했던 거를 지금 AI 은행원이 존재하는 AI 번호표상에서 원하시는 업무를 말씀하시게 되고 그 말씀하신 업무에 따라서 셀프 자동화 기기에서 하시는 업무와 AI 창구에서 AI 은행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업무로 분류를 받게 됩니다.
3: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AI will replace human bank employees.
15: 입출금 계좌 만들래.
16: AI 창구 번호표를 발급해 드릴게요.
15: 왼쪽 화면에 나온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안쪽 대기석에서 기다려 주세요.
3: AI handles routine tasks while humans take care of more complex consultations that require judgment and responsibility. It's a division of labor between AI and humans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This collaboration has helped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14: AI를 금융 도메인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방향성을 알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객에게는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되고 직원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이해관계자 모두가 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3: AI bank tellers can quickly handle up to 65 different banking services. This helps each employee save more than 30 minutes of work time daily. Moreover, the use of customer self-service and repeat usage have increased by as many as 150 cases. Efficiency and trust have both been enhanced. 작은 두 digital human technology that is rapidly expanding its market is AI virtuals. It creates virtual characters in non-physical digital spaces using AI and graphic technology. Major OTT platforms are already utilizing this technolog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arge-scale productions. As industry demand continues to grow, this trend is expected to become even stronger. A company producing next-generation content powered by AI. Virtual artists that move naturally from every angle, like real people, are drawing the spotlight in the K-content industry. With highly realistic performances, they are expanding into various entertainment fields.
16: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다 AI 휴먼 혹은 버추얼 휴먼, 가상인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희 회사는 AI 버추얼 아티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이 만들어진 AI 버추얼 아티스트를 가지고 드라마 출연이나 음원 출시라든지 뮤직비디오,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These days, the company's employees are working hard on an idol group called Season. Its members have been making debuts one by one since 2024 by releasing individual singles.
17: 이 캐릭터는 저희 가상인간 그룹 시즌의 멤버 수비라는 캐릭터고요. 여름을 상징하고 있고 23살, 24살의 여성 캐릭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8: 안녕하세요.
3: Virtual artists are creat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various AI technologies. Deep learning systems learn to recognize distinctive features based on vast amounts of facial data. Face swapping technology does more than just replace or overlay a face. It synthesizes expressions, angles, and lighting to make the result appear more realistic. To freely adjust fixed 3D models, detailed manual work is needed. By refining facial expressions using AI, creators achieve a high level of precision.
17: 저희가 이 캐릭터를 처음 만들 때 먼저 3D부터 시작을 조금 했었는데요. 3D로 제작한 다음에 이것들을 AI를 이용해서 조금씩 변형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냈던, 구성했던 캐릭터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0: In addition to character creation, the company also collaborates with AI virtual production teams to develop new forms of convergent content. Rather than adding special effects during post-production, AI first designs scene composition and mise-en-scene concepts, while creators polish the details later. In other words, AI is being used as a creative partner.
1: 지금 이거는 지금 방영하고 있는 역사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컷들을 제작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 역사에 있었던 일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촬영하거나 고증 자료가 없는 한해에서 저희가 AI로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영상까지 모두 시퀀스를 만들어서.
0: Although collaboration takes place across multiple stages of production, visual effects such as backgrounds can be created without the need for massive sets or location shoots. This helps save time and costs.
1: AI가 쉽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한국적인 늘 이제 대두되는 게 고증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런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AI가 다 학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작업으로 사실 보정을 하기도 하고
0: Despite limited workforce, the company carries out more than 100 projects annually while achieving both high quality and strong results. Now in its fifth year since founding, its competitiveness has translated directly into revenue growth and is also expanding into the global market.
2: 예를 들어 150억짜리 드라마를 AI를 사용해서 제작비를 낮춘다는 게 저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반대로 150억짜리 드라마에 AI를 잘 써서 마치 500억짜리처럼 마치 1000억짜리처럼 보여줘서 글로벌 경쟁으로 갈 수 있는 K-컨텐츠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AI, Korean content thrives even more. All eyes are on whether it will emerge as a new cultural paradigm leading global trends. But AI technology is not being used in the same way everywhere.
3: 최근 연대 중간고사에서 AI를 이용한 부정 행위가 발생한 데 이어 대에서도 오픈 채팅방을 통한 집단 커닝이 적발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0: Recently, universities have been embroiled in controversy over so-called AI misconduct involving AI-assisted assignments, ghost-written papers, and even cheating during exams.
4: 정말 AI의 시대가 왔다. 좋건 싫건 사회 전 분야에 AI가 스며들고 모든 부분이 AI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책무는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서 재구실을 하고 자기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대학의 역할이잖아요. 교육기관으로서. 그렇다면 바깥의 큰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0: Teaching how to use AI responsibly rather than excluding it. At times, AI-generated knowledge can serve as the first draft of an assignment or as a learning assistant that explains complex formulas and concepts. Professor Park Jun-young, who teaches physics, has also boldly introduced AI into the classroom.
5: 제출하신 노트북 LLM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다시 입력하신 로그를 같이 제출해 주셨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선이 되었나요?
6: 이미 있던 걸 수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프롬프트를 아예 새로 넣어가지고 아예 새로 그 제작을 했습니다.
0: Students utilize AI throughout the assignment, such as visualizing physics formulas or performing simulations by changing conditions. They are also expanding the depth and scope of the learning by reviewing the results independently.
5: 사실 AI가 도입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 계산을 한다든가 그래프를 그려 본다든가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에 그걸 구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를 했었는데 AI가 그런 것들을 쉽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더 물리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Having more time, students can focus more on understanding why a particular result was reached. Rather than treating AI as something that does everything for them, they use it as a learning tool.
7: AI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과제를 하다 보면은 아, AI 성능이 이렇게 좋은데 그냥 과제 전체를 AI한테 맡겨버릴까 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이제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AI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는지 그런 판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서 학생들이 AI한테 온전히 의존해서 과제를 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8: 실제로는
0: Professor Park emphasizes that AI is merely a tool for quickly testing ideas, while defining problems and making predictions is still the student's responsibility.
5: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응답을 취합을 해서 저 역시 AI를 이용을 해서 한번 인포그래픽으로 그려와 봤어요.
0: What truly matters is not whether students use AI or not, but how much they think on their own. Instead of banning AI altogether, perhaps the real role of educators is to guide students toward learning without becoming dependent on it.
4: 첫 번째는 중요한 오리지널리티죠. AI가 다 해주는 건지,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았는지. 만약 자기의 오리지널 생각이 있다면 한 달 걸릴 거를 일주일에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써낸 것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느냐.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할 수 있다면 AI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디서 생각을 가져온 것인지를 밝히는 일, 그걸 알아가는 시기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게 교육자하고 대학의 역할이다.
0: Sungkyunkwan University has introduced guidelines on AI use, such as diverse evaluation methods for professors and proper ways for students to use AI responsibly. While acknowledging the use of AI, the university has enacted educational policies that ensure fair evaluation. At the center of many debates and changes surrounding AI are large language models. They have evolved beyond simple service technologies to become core AI infrastructure supporting education, industry, and culture. Nowadays, national competitiveness is increasingly tied to the development of homegrown LLMs. This team was selected over major corporations to develop an independent AI foundation model and is now building its own proprietary language model.

0: 사람에게 맞는 인식을 해서 사람과 동일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Model capable of interpreting vast amounts of data. The proven potential of Korean developed LLMs will become a foundation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1: 너네가 무슨 선진국이 되니? 너네가 뭘 그런 걸 하니? 비웃을 때 꿋꿋하게 다들 자기 맡은 분야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혁신 분야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AI를 도입하는 새로운 방법도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하게 찾아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는 어떤 걸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저는 찾아낼 거라고 생각해요.
2: Will AI make people's lives better or gradually overtake them? Depending on the standards we set and the choices we make, AI may cross the boundaries of our daily lives as either a source of light or a looming shadow. Only when its purpose and use become clearly defined can true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AI become possible.
3: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20대 초반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지역과 서울의 격차도 굉장히 컸었고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지체 같은 상황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던 와중에 이제 연극을 이제 아마추어로 좀 하게 돼서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이제 연극이 되게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당시에는 사실은 절망감이 되게 컸었는데 왜냐하면 청소년기를 약간의 도둑 맞았다 내지는 이제 뭔가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좀 있어서 우리 교육 제도에 대한 굉장한 이제 불만 그리고 문제의식을 되게 크게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다양한 교육 환경을 좀 만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연극을 하고 나니까 연극이 그런 대안교육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도 생각을 못했었고 그냥 연극 자체가 연극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뭐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관계하는 사람들하고의 협력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어떤 창작의 작업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런 것들이 교육으로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런 거를 좀 공부를 조금씩 하던 차에 여기 이제 학교 아동 청소년극 전공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입학한 분을 또 이제 알고 있어서 한번 여기서도 공부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지원을 했었죠. 이 어린이 청소년 연극에서 사실 가장 제가 공부할 때 중요하게 삼았던 뭐라 그럴까요? 테마는 유년기의 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하는 소꿉놀이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소꿉놀이만 이제 유년기 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린 시절에 행해지는 이를테면 이제 상상적 행위를 이렇게 수반하는 여러 가지 놀이들은 다 사실은 이제 연극적 놀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연극적 놀이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연극의 예술적인 어떤 뿌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연극은 어린이의 이 놀이성에 기초할 때 어린이랑 가장 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연극적 놀이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즉흥이거든요. 임프라비제이션이에요. 그 아이들이 뭐 처음부터 대본을 쓰고 자 이거대로 역할 나눠서 연습해서 연극 놀이 하진 않거든요. 그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상상적인 롤플레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계속 발전시켜가는 일종의 즉흥 연기에 해당되는 이 영역이 그 어린 시절 놀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엔 그런 걸 이제 잘 몰랐죠. 몰랐는데 여기 와서 가장 이제 흥미진진한 순간은 그런 즉흥 연기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 특별히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고 희곡을 베이스로 무대에서 올려지는 이런 프로덕션 공연에 그렇게 큰 관심도 없고 좀 자신도 없고 뭐 그러던 저도 알지 못하는 이제 이런 놀라운 모습이 뭐 이런 것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어린이 관객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있고 저는 사실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린이에 대한 좀
폄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다루는, 이제 연극에서 표현하는 방식은 어른 관객이 주로 이제 보는 연극과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린이 청소년극, 그러니까 어린이극으로 어린이를 만날 때랑 이제 그냥 우리 연극 작업을 통해서 이제 어른 관객을 만났을 때 그 각기 다른 성격이 있어서 오히려 연극의 세계를 더 풍부하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린이극은 어린이극대로 이렇게 훨씬 더 진지한 예술의 영역에서 좀 더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한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공연 개발을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재밌어요. 네. 영유아 관객을 만나는 순간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경이로운 순간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근데 영유아 파트에서는 감각적으로 예술가들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태도로 전달하고자 했을 때 이 관객으로 온 아기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이 사실은 또 어쩌면 그 어린 시절의 미스테리를 우리한테 많이 또 들려줄 수도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도 어린이 이제 청소년극까지 현재는 이제 넓게 포함해서 어린이 청소년극이 이제 특히나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어린이 청소년의 삶에 대한 뭐 존중과 배려와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갈 길이 멀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극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청소년 극 하면 아 뭐야 뭐야 어 그렇지 뭐 우리 뭐라고 뭘 만든 거야 뭐 이런 선입견이 먼저 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 그냥 뭐 재밌는 연극이고 그냥 너희들을 관객으로 초대한다라고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청소년극이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오히려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제 오해나 뭐 편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도 있고 청소년극이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뭐 청소년만 보는 공연이야? 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도대체 청소년극이 뭘 청소년극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그냥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극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써야 하는가? 저는 지금 저는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이유는 앞서 얘기했지만 이 청소년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뭐 앞으로 계속 영원히 청소년극이 필요하다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청소년극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이제 연구소에서 청소년극 작업을 하기 전에는 예술의 한 영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연극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제 청소년극을 공연예술 한 분야로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그 청소년기의 본인들의 서사를 이런 예술 장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물론 학원물 같은 영화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다층적인 뭐 청소년의 인물과 이야기와 또 주제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삶을 다루는 예술 매체가 매우 드물고 그거를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가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뭐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청소년을 둘러싼 입시 환경 때문에 거의 그 기회가 봉쇄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쨌든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청소년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청소년을 호명하고 청소년기의 서사를 고민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짚어가는 작업들은 우리한테는 되게 지금 중요하다. 이제 국립극단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소는 뭐 2011년에 이제 국립극단의 지금 한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연극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보급하는 이런 부서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국립극단의 역사는 70년이지만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소 어린이 청소년극을 위한 파트가 생긴 거는 불과 한 10여 년 정도가 되는 거죠. 왜 청소년 시기에 연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좋은 연극을 만난 경험이 청소년 개개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꼭 그 사람이 연극을 하건 안 하건 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꽤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극 작업에 조금 매진하게 됐고 청소년극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어른 창작자들이 모여서 막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막 청소년극을 다 만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최혜 선생님이 아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 참여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같이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공연을 제작하면서
연계된 이제 이를테면 예술교육으로 이제 따로 또 같이 이제 공연의 주제를 가지고 작품도 만들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작업도 이어가고 둘 사이에 중간에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리고 관객을 대표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작업들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소나 이 성인 창작자들한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줘요. 연구소에도 그런 이제 힘이 되고 그래서 그럼 청소년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작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 예술가 탐색전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긴 했어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뭐 이제 뭐 작가나 뭐 이런 연출가 중심보다는 뭐 무대 미술가나 안무가나 뭐 이렇게 이제 영상 작업자나 뭐 이런 디자이너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작업을 좀 했었어요. 뭐 네. 뭐 이런 기회들이 더 많아져서 네. 뭐 어린이 청소년들하고 창작자들이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되게 좀 흥미로운 사건들도 막 펼쳐지고 그게 전체 어쨌든 예술에 대한 뭐 친밀성도 키우고 동시에 예술의 다양성도 키워가는 이런 작업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어린이 청소년 연극이 되게 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아,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울 때는 네. 공원을 거니는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오늘 너무 좋네요. 네.
0: 아. 예, 여기가 이제 월드컵 공원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이 노을공원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1: 뭐야?
0: 이 월드컵 공원이 네.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이 다섯 개를 합쳐서 월드컵 공원이라고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저는 각각 이 다섯 개가 다른 공원인 줄 알았어요.
0: 대부분 보통 그렇게 네. 아실 거예요.
1: 정말 넓네요.
0: 그렇죠. 네네. 그리고요, 이 노을공원이 다른 다섯 개 공원에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뭘까요?
1: 또 턱 나오네. 공부했구나.
0: 공부 좀 하고 왔죠?
1: 뭐예요?
0: 모르시겠어요?
1: 힌트. 오, 풍 좋네요. 아, 설마 골프장?
0: 골프장 비슷합니다.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0: 골프장 하면 너무 멀리 가야 되잖아요.
1: 그쵸.
0: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1: 너무 비싸죠.
0: 근데 여기는 공원 안에 있고 네. 또 접근성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맞아요.
0: 쳐보고 싶네요.
1: 그렇죠. 파크골프가 네. 저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늘상 찾아다니는 공공미술과 좀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골프란 거 자체는 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파크골프 접근하기 쉽잖아요. 미술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은

0: 공공미술 같은 거는 접근하기가 쉽다.
1: 제가 볼 때 이렇게 파크골프장까지 있을 정도면 네. 예술품이 많을 것 같아요.
0: 아, 오늘 이곳에 또 네. 예술품이 많습니까?
1: 좀 곳곳 둘러보면서 네. 찾아볼까요?

0: 와 정말 진짜 시선을 압도하는 네. 엄청난 포스의 작품이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이거 너무 멋있다.
0: 너무 멋있어요.
1: 이거 김영원 작가의 그림자의 그림자 부제가 홀로 서다라는 작업이거든요. 김영원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0: 오늘 뭐 퀴즈 배틀입니까?
1: 배틀이에요. 지금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봤어.
0: 뭐지?
1: 응.
0: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1: 광화문 광장에 네. 세종대왕상.
0: 아 그거?
1: 예.
0: 아 그 작품을 네, 김영원 작가님께서 아, 만드셨구나. 네.
1: 그거 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10명의 대통령의 그 동상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김영원 작가는 40년간 인체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하시면서 현대인들의 실존적 초상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대인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뒷모습을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다른 각도로 붙임으로 해서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면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0: 안 보이더라고요. 반이 잘려 보이더라고요. 예,
1: 이 작가님께서 노자 철학에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공존하면서 서로 살게 한다. 그런 거를 대입하셨어요.
0: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떤 걸 저는 느끼었냐면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어디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1: 인간의 다중성.
0: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또 담고 있 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1: 아, 아주 훌륭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렇죠.

0: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이렇게 건물 빌딩 숲 사이에 이런 엄청나게 큰 작품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1: 이진준 작가의 데이, 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0: 이게 보면은 여자는 하늘을 보고 있고 남자는 땅을 보고 있어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지 않아요?
1: 야,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예. 우리가 미디어가 네. 발달되면서 어떻게 기계랑은 가까워지는데 인간과 인간 간은 서로 소통이 점점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각자 딴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은 읽지를 못해요. 이 인간과의 소통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진준 작가는 이럴수록 서로 더 함께 꼭 껴안아줘야 될 것이다. 꼭 껴안으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1: 그렇죠, 들리죠.
0: 상대방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서로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갖자, 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2: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1: 이 작품도 거대한 작품 봤으니까 또 다른 작품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0: 아, 그럼 또 퀴즈 갈까요?
1: 아, 퀴즈. 오늘 퀴즈가 너무 많은데 한번 이번에나 맞춰보겠습니다.
0: 자, 힌트 들어갑니다.
1: 네.
0: 이거보다 커요.
1: 이거보다 크다고요?
0: 네.
1: 너무 큰 거 아닌가요?
0: 그리고 인체의 신체의 일부예요.
1: 저 알 것 같아요.
0: 어떻게 또 나오라 그래?
1: 머리니까 이 몸이 있는 거죠.
0: 돌다 보면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겠어요?
1: 아, 소개 너무 궁금해서 못 찾겠어요. 가시죠. 네. 어디입니까? 교수님. 어디예요?

0: 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1: 네. 이 작품이 DMC 상징 조형물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성대, 그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해요.
0: 첨성대도 담고 있다고요?
1: 예, 이게 형상이.
0: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네. 분명히 신체의 네.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는 뭐 대장이나 소장 같은 건가요?
1: 아니에요. 이 작품이 밀레니엄 아이라고.
0: 그럼 이게 아이니까 눈입니까, 이게?
1: 대성 씨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작가님을 어렵게 초청했어요.

0: 뒤에 보시는 저 엄청난 작품, 거대한 작품을 만드신 우리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임배경 작가입니다.
0: 아, 임배경 작가님. 인사 너무 단촐합니다.
1: 아,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0: 네네네네.
1: 시간, 공간, 몸이라는 주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질문들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겨서 전시를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0: 그 어떤 작품인가요? 저 작품이 궁금합니다.
1: 형태를 보시면 네.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레니엄 아이니까 눈
1: 외부 형태만으로 좀 유치해 보기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0: 네네.
1: 개념적으로 이 형태가 나온 건 사실은 첨성대예요. 뭔가 상징성 있는 형태를 부여해야 되는데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형태가 없어요. 작가 개인적인 상상력으로 하기에는 공공미술 작품에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여기 앞쪽에 문구라도 읽고 유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역사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바깥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 가장 최초의 아직 현존하는 유물이 뭘까를 한번 봤어요.
2: 네.
1: 그랬더니 선도경왕 때 만든 첨성대였다.
0: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딱 보자마자 약간 놀이공원에 온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공원이랑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어울린다.
1: 그게 저희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햇빛 뒤에 있는데
0: 네.
1: 햇빛 비치는 방향이나 빛이 불분명할 때 이렇게 보면 리얼 세상에 3D 가상 물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네.
1: 풀 스테인리스로 한 이유가
2: 네.
1: 현실에서는 저런 반사나 네. 뭐 저런 느낌이 나는 자연 물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걸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더더욱이나 그런 반사나 형태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은 되게 생경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저게 네. 실제가 아닌 그냥 가상의 데이터로 딱 갖다 놓은 그런 느낌?
0: 네. 좀 약간
1: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죠.
2: 이 작...

0: 작품 제목이 밀레니엄 아이잖아요. 작가님께서 그 밀레니엄 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맞게 뭔가 기획한 의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지금 낮이어서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밤에 가시면은 LED가 반사가 돼서 구체들이 또 서로 반사하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눈의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밀레니엄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어떤 세대의 전환 같은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세대에 전환하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걸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저희 제목이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가운데 누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서울의 지구 반대쪽에 하늘이 실시간으로 보여요.
0: 우루과이.
1: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앞바다예요.
2: 아, 네. 그 누가 가 있습니까? 찍어준 사람이?
1: 현장에 제가 카메라를 네. 설치하고 왔어요.
2: 설치? 아, 진짜요?
1: 네, 그쪽 시청 도움을 받아서 우린 밤에 여기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하늘을 볼 수 있고
2: 멋있다.
1: 낮에는 그쪽에 야경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2: 지금도 이제 가능합니까?
1: 지금은 관리 서울로 망가져 있는 상태.
2: 서울시에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를 독일에서 전공하셨잖아요. 네.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것이 좀 작품에 도움이 되나요?
1: 저는 조각 전공도 했고 뭐 영상 전공도 했고 미디어 전공도 했으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무슨 재료를 쓸 거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는 거군요.
2: 그리고 세 개 중에는 뭐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1: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 이걸 전시 작품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 테마를 펼쳐놓기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2: 그럼 지금 혹시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습니까?
1: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작업인데요. 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물방울이 여러 군데에서 떨어지는데 이 물방울에 떨어지는 속도를 레버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 아, 네네네네.
1: 그럼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똑똑똑똑. 그 물방울 하나마다 악기를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주가 일어나겠죠. 아.
0: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이 달라지고 형태도 그렇죠. 달라지는 궁금하네요.
2: 궁금하네요. 이게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1: 저도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는 놓는데 네. 불협화음이 분명히 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보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나한테 말을 안 하면 무시하셔도 되고 제가 나한테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보시라.
0: 뭔가 심오한데요?
2: 심오한 이런 답변은 솔직히 처음이야.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일반 분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1: 이해하실걸요?
2: 아, 이해합니까?
1: 우리가 네네. 지나가다가도 내 관심이 아닌 나무는 그냥 지나치고 내 관심에 부합하는 나무들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2: 맞죠. 네.
1: 그러니까 작품도 내가 작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든 작품과 소통해야지 이건 좀 욕심인 거고 지나가다 마음에 들거나 뭔가 느낌이 오는 작품들하고는 소통하시고 네. 아니면 지나치셔도 되겠다.
0: 정확하신 답변인 것 같아요.
2: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밀레니엄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조금 이따가 밀레니엄 아이랑 좀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어때요?
1: 빨간색보다 노란색이 잘 어울려요. 예뻐요. 잘 샀어요.
0: 이 가방은 어때요? 크기는 작지만 주머니가 많아요.
1: 좋아요. 원래 들고 다니던 가방보다 가벼워 보여요.
0: 봐요. 이렇게 많은 걸 넣을 수 있어요.

그 빛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 투란도트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버전이 아니고 뮤지컬 투란도트로 한국에서 딤프에서 처음 탄생을 한 온리 한국 창작진으로 이뤄진 그런 뮤지컬 투란도트입니다. 받아들이니 내

0: 뮤지컬 트란토트에서는요 가상 왕국 오카케 오마레라는 물속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물속에서 사는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칼라프와 칼라프의 아버지 랑 류라는 인물이 이제 도망쳐 나오다가 길을 잃고 오카케 오마레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시죠?
2: 그래, 다들 무사한 것 같구나.
3: 전하,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2: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대체 여긴 어디란 말이냐? 분명 폭풍 후에 배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3: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전하, 대체 저 기묘한 소리는 무엇인가요?
2: 저 울림 속에서 깊은 바다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렇다면 분명 사방이 짙은 물속이거늘 이리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다니 틀림없다. 이곳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곳 오카케 오마레다.
1: 그 선원들의 묘지라는 전설의 왕국 말씀이세요?
2: 그래, 여긴 너무 위험해. 빨리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1: 아버지, 아버지,
2: 난 괜찮으니 너희 둘만이라도 어서 빠져나가거라.
1: 무슨 말씀이세요?
0: 오페라는 또 오페라만이 가지고 있는 또 그 클래식한 맛이 있다면 이번 2026년 트란도트는 또 새롭게 탄생을 했거든요. 관객들이 보시기에 좀 더 쉽게 이해하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발 밑에는

0: 요즘 관객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면 좀 더 현대화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음악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훅이 강한 송들이 많아요. 계속 귀에서 맴돌 수 있도록 그렇게 훅이 강한 후렴구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음악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친숙한 공연이 되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혹시 많이 바쁘시지 않으면
2: 우리 공주님 잠깐 만나고
3: 가실래요?
4: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난 지금 여기서 나가는 길을 빨리 찾아야 돼.
5: 나가는 길!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더구나 수수께끼를 딱 풀면요, 이 나라 최고 실세인 투란도트 공주님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6: 그럼 단숨에 인생 역전하고 이 나라 다 가지는 거지.
5: 어,

0: 수 없어.
1: 청순한 관능의 차가운 유혹, 숨을 먹게 하는 그 눈빛.
2: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미로가.
3: 저에겐 정말 큰 사람이고 거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트란도트는 정말 막대하고 하대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하지만 이 신분 차이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좀 마음이 찢어지죠. 마음이 아프지만 나설 수 없는 그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죠.

그 일련의 세 개의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트란도트 공주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엔 세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서 그녀를 이 저주로부터 꺼내야겠다는, 꺼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커지는 것 같아요. 칼라프라는 캐릭터를 처음에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용기가 있는 그런 왕자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아름다운 공주를 본다면 그 어떤 남자도 그 여자를 구출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텐데 칼라프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 작품을 하고 뭐 연습할 때부터 느꼈는데 이 작품의 메시지는 사랑이 있구나. 각박해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걸 잊고 있지 않았나 그랬는데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저도 다시 느꼈고 많은 관객분들이 보면서 아 맞다 사랑 사랑해야지 이 메시지를 안고 가셨으면 해요.
1: 브랜드 도대체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그렇게 어렵게 만든 거야?
2: 감히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는 네가 처음인데 하지만 너도 다른 남자들처럼 욕정에 미친 짐승일 뿐이야.
1: 욕정에 미친 짐승? 내가 욕정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0: 가족들이 왔다면 가족의 사랑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연인이 왔다면 연인들의 사랑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세상에 가득한 각양각색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이 공연 끝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1: 당신의 증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 이제 알겠어요. 내가 당신을 그 증오의 저지로부터 반드시 꺼내주겠어. 오직 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 오직 나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관계로부터 빚지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타종의 희생에 빚지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빚지고 산다는 어떤 파생된 정서 같은 것들, 그 관계의 중요성 같은 것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슬픔 같은 것들, 그 번뇌 같은 것들을 좀 시로 써보고 싶었고요. 그런 게 그 시절에 가장 좀 많이 분출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많이 흔들리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정하고 확언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흔들린다는 것은 주때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분별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최선의 나의 언어를 선택하려고 하고 나의 관념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근의 흔들림이었고 그런 메타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부르는 잠은 근해 이후에 제가 거의 40대에 썼던 시잖아요. 그 시절이 저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사는 것도 좀 피곤했고 그리고 제 주변에 너무 많은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겪었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평화로운 상태를 어떻게든 제 자신은 좀 구현을 하고 싶었고 저 시를 읽어보면 유치원에 하교하는 아이들이 그 나뭇잎을 던지면서 이렇게 노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너무 분쟁이 많고 늘 피곤하고 제 삶도 피곤하고 근데 그렇게 하나도 아프지 않은 놀이 같은 싸움만 하고 살거나 노동도 놀이인 세상을 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제가 평화를 희구하는 그리고 세상에 좀 뭐라도 평정과 평화를 담는 그런 시였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 소명의식이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나의 언어를 책임지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껴갑니다. 내가 시로 무엇을 썼더라도 어떤 슬픈 서사를 다뤘다고 하더라도 그걸 끝까지 갖고 살기가 어렵죠. 저는 그래서 시는 그 순간의 최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순간에 내가 가장 순수한 상태로 내가 느낀 어떤 감정의 파동들을 잘 정화해서 언어로서 써내는 것, 이것이라고 좀 보고요. 시인은 시로서 말하는 것이 궁극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 순전한 제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늘 언어와 내가 고투하는 것이 가장 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줍지 않은 명예라도 이렇게 주게 되면 사람이 상당히 나타해지기 쉽거든요. 그런 속에서 가장 내가 순수하고 물처럼 흐르는 정열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저와의 싸움이고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이들은 던진다. 돌도 공도 아닌 나뭇잎을. 욕도 악다구니도 아닌 나뭇잎을. 나는 싸움 구경을 하느라 집에 가지도 못하고 건너편 은행나무에 기대어 물끄러미 바스락거리는 입과 속닥거리는 입 사이에 누워본다. 사는 내내 노란 비명만 터지면 좋겠군. 맞을수록 웃음만 나오는 싸움이라면. 아무도 아프지 않은 나뭇잎 싸움이나 하고 살면 구르는 잠이나 실컷 자고 살았으면 또 노랗게 달뜬 것들 속에서 누렇게 아픈 것들도 찾아본다. 부스럭거리는 기침과 등어리를 확 뒤집어줄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과 그것이 함께 뒤집어진다. 참외 배꼽을 가진 아이들도 나도 함께 뒤집어진다. 순간 중력도 없이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다.

역자와 저자와의 소통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시는 단순히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휘가 이제 문장을 만들잖아요. 문장이 또 리듬감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또 보면 서른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고역에 쓰는 말 같아요. 서른이라는 말은 슬픔보다는 좀 약간 복잡다단하고 좀 심오한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슬픈 일 덜 생각하고라고 원제목을 정했으면 사람들이 제목이 이렇게 밋밋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번역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번역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가을을 많이 타는데 가을 탄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이 될까 이것도 궁금했어요. 이런 문제를 뭐랄까 간극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일단 역자와 저자와의 그 번역 과정에서의 서로 삼투압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제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 술 먹고 밥 먹는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밥을 나눠 먹는 것이 그게 저는 시적인 삶이라고 봅니다. 누구의 노동력을 갈취하거나 혹은 누굴 걸 거저 얻어먹지 않으면서 내 스스로 밥을 벌어서 타인들과 같이 더불어서 밥을 나눠 먹고 사는 것도 시의 일이고 시도 결국은 더불어 쓰는 거죠. 혼자서는 못 쓰니까 같이 살면서 혼자 쓰지만 결국은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평화로운 세계를 동경하고 평화로운 세계 속에서는 항상 평화로운 밥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안이 와요. 그러니까 실패할까봐, 시로서 실패할까봐. 그것 앞에서 늘 마주 서는 게 또 시인인 것 같고, 그런 경각심이 없고, 이를테면 별로 좋지도 않은 작품을 발표한다든지 자기 스스로 마음에도 안 들면서, 이런 것들이 관성화될 때 시인도 결국은 이렇게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 공포, 그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가면서 또 그것을 뭔가 유지하거나 조금 넘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주는 희열, 그 매혹에 또 빠져서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 오늘도프의 이션
0: 와이엇입니다. 와우. 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벚꽃이 엄청 많이 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여기가 또 이제 봄이에요, 봄. 이제 뭐 저희도 그래서 피크닉 이렇게 또 준비해 왔잖아요.
1: 지영아.
0: 네.
1: 지금 설렐 때가 아니야.
0: 왜?
1: 네 얼굴에 잔뜩 묻어 있다고 지금.
0: 혹시 그 멘트 아니지? 그 멘트 하려는 거 아니지?
1: 잘생김 아니고.
0: 잘생김 아니지?
1: 정말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0: 예?
1: 지금 설레는 것도 좋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뷰티 프로그램이잖아요.
0: 맞아요. 저희 뷰티 프로그램이에요.
1: 한가하게 지금 너가 싼 거야?
0: 내가 싸왔어, 이거.
1: 좋긴 한데. 좋긴 한데.
0: 좋긴 한데.
1: 저희는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0: 뭘 대비해야 되죠?
1: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0: 네.
1: 이 피부에 잔뜩 묻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벚꽃이죠.
0: 벚꽃.
1: 뭐예요, 그러면? 봄이 왔네요. 그것도 맞긴 한데요. 바로 꽃보다 클렌징입니다.
0: 꽃보다 클렌징.
1: 네.

0: 말했듯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빌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클렌징에 신경 써야 돼서
1: 그렇습니다.
0: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네. 클렌징입니다. 이제 해외분들에게 네. 저희의 K뷰티를 또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1: 예.
0: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1: Hi foreign friends.
0: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따자오. 그라시아.
1: 그라시아. 안스라스 부이제.
0: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K뷰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가볼까요?
1: 가죠.
0: 먹으러.
1: 배고파.
0: 좋습니다.